바다 같은 마음으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지만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 언제나 두 팔 벌려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인하여 오늘도 부족하지만 담대히 나아갑니다. 나도 아버지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 주님을 신뢰하며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이해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나의 평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유니진의 탕자의 노래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수요일에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겠습니다. 우리 뚠스님도 아까 1부에 우리 비오는 날님의 사연 듣고 야 진짜 너무하네요. 여러 군데 회사에 지원했거나 원래 다니던 회사가 있었다면 어우. 근데 피해 보상은 실제 이런 그 위사례와 같은 피해가 있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저도 막 속상하네요. 주인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을 겁니다. 힘내세요. 남기셨고. 아, 우리 명서님은 비 오는 날님 그렇게 일 처리하는 회사는 직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안 가게 된 게 더 잘 된 일일지도. 더 좋은 곳에 입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하트. 우리 수현님도 아 뉴스에서 이런 사건들 봤는데 힘내셔요. 여러분께서 응원의 사연, 격려의 사연 괜찮다. 토닥임. 예, 전해주셨는데 또 우리 곳간지기 우리 혜영 작가가 마침 지금 그 박박 긁어가지고 커피 쿠폰 두 잔 드릴 수 있을 것 같대요. 메가커피. 그래서 우리 비오는 날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다음 달까지 창고가 굉장히 좀 쓸쓸하게 비어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뭐 다 아낌없이 내어드립니다. 예. 훈이 수지님께서도 와주셨고 그동안 바빠서 출책을 못 남겼네요. 오랜만에 휴가입니다. 오늘 딸과 함께 경주 여행. 와 부럽다. 경주 여행 가시는군요. 지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아, 우리 춤추는 구름님 방금 남긴 사연. 어제 CBS 후원 전화했었는데 직원분께서 기도 제목을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어찌나 울컥했는지.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CBS 직원분들이 있다니 너무 감사했고요. 천군 만마를 얻은 듯 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예. 그쵸. 저희 CBS 후원센터 분들이 수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같이 또 점심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 알게 된 또 전달받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기도 제목을 두고 다 같이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아, 우리 봄보로봄님, 똥차 가고 벤땡 온다고 더 좋은 직장 취업하시길 기도합니다. 아, 약간 격한, 그런 좀, 비유였지만 정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또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6515번님께서 우리 시어머님의 빠른 쾌차를 바라며 낮은 자의 하나님 신청할게요 하셔서 소리에리 부르는 곡 준비하겠고요. 신지 주의 이름 높이며도 이어드립니다.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호산나, 그리고 앞서 신지였죠. 주의 이름 높이며 소리엘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 6515번님의 신청곡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제비꽃님, 아, 게시판에서 느껴지는 온기, 예, 위로가 넘치네. 역시 우리 따뜻한 샤시 가족들 멋져요 라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예, 또 어떤 솔루션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희 피처링 옹기장이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준비했고요. 신효선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까지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립니다.

1986년 미국 뉴욕 마라톤 대회 결승선에 믿기 힘든 기록으로 마지막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두 다리를 잃은 상의용사 밥 윌랜드였습니다. 그는 가죽 보호대를 감싼 두 주먹으로 땅을 짓누르며 4일 넘게 온몸으로 기어 마침내 완주했습니다. 눈물 가득한 환호

속에서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어느 곳에서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 끝마쳤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내 출발선이 뒤처져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죄와 상처 속에서 서툴게 시작된 삶일지라도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길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면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반드시 찬란한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속도를 내어 달리는 세상의 아스팔트는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주님이 내어주신 다정한 길은 마침내 우리를 완주하게 합니다. 영원한 길벗 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 땅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이 복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바다의 하늘 소망 들었고요. 공인현, 길벗 예수 앞서 함께했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서우성 목사님의 칼럼 8시간 48분의 완주라는 글이었습니다. 인생은 어느 곳에서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끝마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엔딩. 그죠. 새드 엔딩으로 끝날 것인가? 해피 엔딩으로 끝날 것인가? 우리 길벗 되시는 그 예수님 붙들고 우리 인생 이 믿음의 경주 잘 완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9시 44분 30초 지나고 있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들 도착했는데요. 먼저 우리 닉네임 단 한 사람님께서 종구가 50번째 생일 축하한다. 오늘도 건행합시다 라고 남기셨는데 종국님 50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후후. 닉네임 아침호두님께서 짧게 저 오늘 생일이에요 라고 남기셨는데 우리 진아님 아침호두님 축하드려요. 축하축하추. 우리 이삼선님께서 둘째 형부 김종건님 생일이에요. 해피해피데이 보내세요. 막내 처제 올림. 종건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원데이 월십의 원데이 축복송 그리고 러빔 가득할 거야 생일 축하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두산백호님도 샬롬 와주셨고 우리 장기영님 유니스님은 훈디 작가님 방송 마치고 잠깐 하늘 한번 보세요. 여름빛 하늘 구름 너무 예쁩니다. 약간 투명하고 맑고 푸른 그 느낌 너무 예쁜 오늘 아침입니다 라고 당기셨어요. 하늘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점 먹으러 가거든요. 저랑 혜영 작가 먹으러 가는 길에 한번 하늘 보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조찬미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샬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0: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주 예쁘고 귀한 그릇이 생기면 어른들은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잘 쓰고 이 다음에 물려줄게. 정말로 나에게 물려주기 위해선지 애지중지 아껴 쓰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돌아가시고 난 뒤엔 보물 같던 그 그릇보다 평소 매일같이 쓰시던 누구 앞에 내놓기 부끄러워하시던 그 초라한 그릇 하나가 훨씬 더 보물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진짜 보물은 사람을 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의 향기, 그 사람의 말투, 또 그 사람의 행동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반짝반짝 빛난다면 그게 바로 보물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그 물건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소중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요. 비싼 물건이라고 또 아낀다고 쓰지 않던 건 결국 그렇게 아끼다가 제대로 쓰지 못하고 헌 것이 되어버리고 잘 쓰고 손에 익은 건 시간이 지나면 더 나에게 소중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낡아서 못 쓰게 되더라도 어느 한 구석에 잘 간직돼 있는 그런 물건이 돼 있더라고요. 홍지승의 봄을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이병희님, 그럼요. 그게 보물입니다. 공감해 주셨어요. 전은주의 목소리로 이어서 듣죠. 내 마음속 전부를.

크리스 라이스,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전은주 내 마음속 전부를 두고 들으셨어요. 오늘 시원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네요. 바람이 많이 시원합니다. 준이빈님, 당양로에서 쉬다 갈게요. 네. 하나의 나눔님도 시원한 날씨가 가을 같아요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자꾸 창밖을 쳐다보게 되는데 저도 방송 마치고 공원으로 좀 나가봐야겠다. 저희 방송국 바로 앞에 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이렇게 덥다, 바람 불다, 비 오다 이러다 보니까 감기 환자들도 종종 보입니다. 하이디 8529님. 어제 오후부터 목이 아프더니 결국 목감기 당첨이요. 밤새 잠 하나도 못 자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식구들이 전부 감기 환자입니다. 아파도 다행인 게 지금 쉬는 중이거든요. 얼마나 다행인지. 아유, 빨리 예, 이 쉴 때 푹 쉬시고 빨리 나으시고 이제 면역력이 길러져서 더 이상 감기는 안 오는 걸로.

깜상님, 차분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을 주는 당향도 참 고맙고요. 봄 햇살처럼 따스하고 무더운 여름 나무 그늘처럼 시원함을 주는 우리 정원님 멘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가브리엘 님이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나의 보물, 내가 생각하는 보물의 기준. 경제적인 가치는 없어도 천국 가신 어머니 또 작은 언니가 주고 간 물건들이 저에게는 그렇네요.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고 또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물건들. 예, 하늘 소망 신청하신 곡 같이 들을까요? 소망의 바다입니다.

오늘 딸과 함께 경주 여행 가는데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후니수진님, 여행 잘 다녀오시라고 좋은 추억 쌓고 많이 웃고 즐거운 여행들하고 또 이렇게 하늘이 이쁜가 봅니다. 신청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주의 손이라는 곡을 잔치 공동체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올리브님 오셨고요. 파크릭스님은 오늘은 바람이 살랑거리는 시원한 하루고요. 이렇게 시원한 공기를 주심에 감사. 걸어서 운동할 수 있음에 감사. 또 근처에 사시는 교회 권사님 두 분이 같이 식사하자고 말씀하셔서 벌써부터 설레는 거 있죠. 이따 만나면 CBS 방송 듣고 계신지 물어보고 소개하려고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꼭 물어봐 주시고 저희 당양노뿐만 아니라 CBS에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알려주시고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조이님, 정원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왔어요. 잘 오셨고요. 습관이란 게 참 무섭죠. 자꾸 제가 이전에 방송하던 시간대를 찾게 되신다고. 이제 곧 이 시간에 적응이 되실 겁니다. 저도 아직은 익숙함과 낯섦 그 중간 어딘가에 서 있거든요. 삼남매 아빠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을까요? We love 흘러 흘러. 1, 2, 3, 4.

김수지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쌀이쌀이 햇살이 님이 신청하신 곡 새돌 아기랑 뱃속에 있는 또살이랑 듣고 있어요. 신이연

사랑해. 이연이 사랑해 하시면서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아마 이연이가 듣고 싶다고 한 것 같아요. 오늘 김수지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우리 아가, 예, 뱃속에 있는 아가도 잘 자라서 세상에, 예,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귀한 자녀로 자라길 바랍니다. 스머프님 듣다가 여전도에 원래회 갑니다. 남은 시간도 은혜의 시간으로 아멘. 지난주였나요? 김지연님께서 러브갓이라는 곡을 신청을 하셨는데 이 곡이 6월 12일에 발매가 돼서 저희에게 심의하고 또 이렇게 넣어지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어요. 오늘 가져왔는데 김지연님이 듣고 계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번 주에 들려드릴게요 하고 약속을 드렸었거든요. 하일라 앨범에 있는 소냐가 부르는 곡입니다. Love God. 아마 CBS에서는 처음 들려드리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 함께 귀 기울여 들어볼까요?

페퍼민트님께서 와, 이 찬양 진짜 좋네요. 신청해 주신 분 감사하셨는데 예, 내주 같은 분 없네. 유은성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최여사님께서 오늘 말씀 달력에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열두 광주리를 남기신 주님의 기적, 부족할수록 감사라는 주님의 감사 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단기 선교 준비하는 선교팀들 넉넉한 재정 들고 나가지 못하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주께 두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1부 끝곡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시선 들려드리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개편 이후 당양노와 함께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여전히 편안하고 친근한 당양노 좋아요 하신 달콤 방앗간님과 함께 베드로의 고백 아가퍼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어요. 수연님 저의 배경음악이 돼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어디 계시든 당양노 이 시간 찾으시면 켜시면 편안하게 흐르는 배경음악이 돼드리겠습니다. 신영규님께서 김하은이 부르는 십자가의 길 위에 신청하셨네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행복한 요한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화창한 일산에서 출첵합니다 하신 철부지 오리님 오늘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리빙 호프 신청하셨어요. 필 위캄의 리빙 호프 준비해 놓겠고요. 기쁨 사랑 마음님 방학을 맞은 아들이 집에서 며칠 있다가 데려다주고 가는 길에 듣고 있는데요. 아니 군대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짠한 걸까요? 앞으로 한 시간 더 운전을 해야 되는데요. 찬양 들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겠습니다. 왠지 그 짠한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자녀의 뒷모습을 보면 짠하고 안타깝고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잖아요. 김숙희님께서 요양보호사님이 엄마 돌봄하실 동안에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나와서 조용히 쉬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요괴뱃의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또 숙희님이 쉬실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네요. 이 요괴뱃의 노래도 함께 듣죠. 먼저 리빙 호프 그리고 조찬미가 부르는 요괴뱃의 노래입니다.

신의악단 영화 본게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잠시 영화 속 한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오늘 하루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응원해 봅니다. 가와이짱 님이 아까 리빙 호프 들으면서 글을 올리셨고요. 주찬미가 부른 요괴뱃의 노래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강양노가요. 이른 출첵, 늦은 출첵 다 좋아하고요. 생존신고 이런 것도 진짜 좋아합니다. 바쁜 중에도 잠깐이라도 인사 나누기 위해서 들어오신 그 마음이 귀하기 때문인데요. 감셋3cm님도 그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고 생존신고하신 9858번님도 반갑습니다. 계신 곳이 좀 꾸물꾸물한가 봐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날씨가 쨍해서 살랑살랑님. 그래도 정원님 목소리 듣고 기분 좋은 생각하는 그런 또 찬양을 들으시는 시간 귀합니다 하셨어요. 기분 좋은 곡 남은 시간도 들려드릴게요.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두 손 모은 태연님께서 쌍둥이 조카 하온이 하율이 생일이라고 알려주셨네요. 귀한 생명 주님께서 귀하게 자라게 하시고 지혜로 자라게 하시고 건강 주시길 바라고요. 하이디 8529님께서 오늘 여동생 생일입니다. 밖에서 일하는 직업이라 지금 제일 힘든 때인데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삶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건강 주시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생일 축하곡으로 이 곡 준비했거든요. 제이 래빗이 부르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레이스님이 신청하셨는데, 이 짧은 글에도 표정과 말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웨이메이커 지난번에 나왔었죠. 이거 맞죠? 지난번에 나왔었지만 또 들려주시면 안 돼요? 라는 게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왜 안 돼요? 좋은 곡은 또 들어야죠. 웨이메이커를 범키, 지한이가 함께 부른 곡으로 들었고요. 큰별이 아빠님이 오늘 좋은 노래 너무 많이 나옵니다. 웨이메이커 너무 은혜스러워요 하셔서 또 많이들 공감하시고 좋아하셔서 저도 기쁩니다. 뚜뚜사랑님, 아들이 휴가 나오니까 챙겨주느라 바쁩니다. 아들과 같이 듣고 있고요. 새로 구입한 스피커로 들으니까 정말 더 좋은 거 있죠. 아드님과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푸른동사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이고요. 패스하자님, 밖에 나가보니까 볕은 따가운데 바람끝이 있어서 그늘이 시원합니다. 지금 올려주신 것들 보면 시원한 곳도 있고 좀 날이 흐린 곳도 있고 멀리 사시는 분들은 비가 내린다고도 하고 뭐 다양한 그런 날씨 속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은 한 곳이라 더 좋습니다. 임선영님, 지금 배, 무, 쪽파 늘어놓고 이것들 다듬을 준비 요이땅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재료들이 딱 펼쳐져 있을 때는 김장대인데 왜 그랬냐? 김치 냉장고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김치가 모두 식초처럼 쉬어버려서요. 새 김치 몇 포기 담으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김치 담그면서 당양로 남은 시간 잘 듣겠습니다. 더 맛있게 만들어질 겁니다. 추억님도 오랜만에 이름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7704번님, 예,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오리진님이 방금 시장에서 한국 배가 보여서 얼른 샀어요. 얼른 집에 가서 먹고 싶습니다. 예, 배는 우리나라 배가 제일 맛있죠. 그죠?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진짜 그 달콤함, 한입탁 베어먹는 순간의 그 시원함과 달콤함은 그 어떤 과일도 따라올 수가 없는데, 시원하게 해서 얼른 드십시오. 화이트님께서 늘 우리가 소중하게 꺼내 써야 하는 거, 예수라는 보물인데,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엉뚱한 보물만 찾아 헤매는 접니다. 이게 왜 화이트님만의 일이겠어요? 우리 모두의 일이죠.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보물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내 보물이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보물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를 나 자신이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작다 여기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아니다 하고 부정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너는 나의 귀한 자녀다. 너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오늘 더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 속에 보냈으면 좋겠어요. 라니님 오셨는데요. 제이어스 앨범에 있는 시편 139편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이 곡을 들려드릴게요. 네, 함께한 두 시간 행복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요. 나의 나됨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으로 보내시길 원합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에서 다시 봬요. 고맙습니다.

0: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도 온몸이 아파야 정상이고 발가락이 다쳐도 전신이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한 곳만 아파도 온 전신이 고통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온 세상이 아픈데 나는 아픈 곳이 없습니다. 중병입니다. 조정민 목사의 인생은 선물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랍니다. 이 찬송은 곳곳에 상한 영혼이 탄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 소망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신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50여 편의 찬송시를 쓴 기독교 여류문인이자 문서 전도자로 활약한 석진영 여사가 26살이었던 1952년 6.25 전쟁 중에 작시한 찬송입니다. 전쟁으로 절망과 혼돈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용기와 사명감을 일깨우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있지요. 극도로 혼란스럽고 범죄가 넘치는 위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임무가 무엇인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죄 문제 해결을 통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며 좌절과 실패 늪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도처에서 승한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있으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라는 주님의 탄식과 물으심이 성도들의 귓전을 울리고 있는데요. 그 물으심에 대한 답으로 복음 전파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랍니다.

0: C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중에 남자 주인역입니다. 요즘 사람들 모이면 웬만해선 빠지지 않는 화제가 있죠. 네, 바로 주식입니다. 어디에 올랐다더라, 누구는 얼마 벌었다더라, 지금 안 들어가면 늦는다더라, 뭐 듣고 있으면 나만 가만히 있는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주식 투자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도 우리 삶에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말이죠,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지, 그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 돈도 잘 사용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우리 모두 됩시다. 예? 아멘 좀 하세요.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오늘 첫 곡 동방연주의 세상을 사는 지혜였습니다. 월요일부터 예 계속해서 저희 조이포유를 위한 후원의 방송 일주일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저희 선교사업부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 어제 그제 마음 정하지 못했던 것들 오늘 마음을 주시는 게 있으면 그렇게 커피 한 잔, 일주일에 한 잔, 한 달에 국밥 한 그릇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일에 동참해 주시면 CBS는 더욱더 아름답게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를 지키는 일에 노력하고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지혜로운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와 내 자녀들과 후손들을 지키고 함께 싸워주는 곳과 함께 걸어가는 곳, 그곳을 위해 함께 나누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조이포유를 후원하고 또 이 CBS로 후원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예, 개교회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집회를 다니면서도 알리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도 뭐 이틀 동안 계속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틀 동안, 3일 동안, 또 늘 몇 년 동안 그런 분들 결정하시고 네, 진짜 딱 하루에 일주일에 커피 한 잔 줄이면 제일 싼 커피 3,000원, 예, 더 싼 거 있다고 치더라도 3,000원 합시다. 3,4,12,12,12,000원이에요. 예, 그리고 국밥 마주 앉아서 밥 한 그릇, 그래 이렇게 수고하는데 직원들 밥 국밥 한 그릇 같이 나눠 먹으면 그냥 24,000원, 20,000원입니다. 그거 한번 한다 생각하고 네, 한 달에 한번 밥 국밥 한 그릇 CBS라는 네, 내 한국교회를 지켜주고 또 내 자녀들을 지켜주고 이렇게 믿음을, 은혜를 끼치는 곳에 밥 한번 사준다 싶으시면 네, 오늘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를 받고요. 사평로 듣다 전화드립니다 하고 후원합니다. 국밥 한 그릇 제가 매달 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도 단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전달되면 더 힘이 날 겁니다. 직원들이. 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말씀하시는 게. 자, 유은성이 모두 아멘이라 하죠. 아멘 좀 하세요. 네. 그리고 안성진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동안에 계속해서 후원자들 많이 연락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셨던 분들 중에 네, 올리지 않은 분들 10,000원 더 해봤. 그러니까 후원해보니까 생활에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그게 이제 사르밧 여인이 받은 축복 아닙니까? 그럼 10,000원 더 해보죠. 뭐 20,000원 더 해보죠. 그런 우리 애청자들도 많은데 여러분 같이 걸어가고 이거는 여러분 교회 선교 진짜 선교국 네, 전도국 이당 대책국 예 일회국 국밥전세국 그렇게 하는 거니까 내 자녀들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네, 유산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2650-7004로 지금 전화하시면 선교국에서 전화 받을 거고요. 단장님 방송 듣고 전화한다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알려주시면 같이 기도할 겁니다. 공주마마님 오셨어요. 네, 엄마가 미용실을 개업하고 일을 하고 있으시다고. 아, 그 미용실에 정말 기술이 점점 늘으셔서 더 잘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행복해지고 얼굴도 예뻐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엔 네, 마음도 행복하게 있다 가는 미용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뒤에 문장이요 이렇게 써 있어. 이곳에서 새로운 터전이 되어 많은 사람과 행복과 믿음으로 심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아멘 아멘. 딸기님 옥상에 이렇게 빨래 넣는 분들을 보면 영화 생각이 나요. 벌써 쫙 생각이 나요. 그리고 어릴 때 옛날 영화들 보면 그런 게 참 많잖아요. 그죠? 옥상에 뭔가 있어요. 저도 첫 집이 화곡동에 제일 위에 빌라였으니까 그냥 옆에 집이랑 친했어요. 그러면 옥상으로 올라가서 같이 만나서 거기서 돗자리 깔고 밥 먹고 제일 꼭대기니까 3층 집, 3층 빌라니까 중간 복도가 비어있잖아요. 아무도 안 올라오잖아요. 두 집. 거기 깔고 애들 놀았던 그 지인이가 이제 40을 향해 가네요. 참 빠르네요. 자, 여러분의 자녀들 있으세요? 여러분의 손주들 있으세요? 또 여러분 그렇다면 예, 02-2650-7004로 전화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줄 수 있는 진짜 제가 볼 때는 유일한 곳이에요. 네, 설교와 찬양이 나오는 곳은 많지만 이단들과 싸우고 그들과 끝까지 물리치면서 네, 함께하고 있고 그 다음에 24시간 하루 종일 찬양이 나오는 이 아름다운 방송 같이 걸어가 주시길 원하면 지금 네, 02-2650-7004로 전화 주십시오. 네, 장윤영이 함께합니다. 겸손.

네, 장윤영의 겸손에 이어서 시와 그림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였죠.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갑시다. 네네. 스노우백님, 모든 선곡이 참 좋고 은혜스럽습니다 하면서, 예, 수고가 항상 많으십니다 하셨는데, 아, 저는 수고 별로 안 해요. 솔직히 너무 기쁘게 이 두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고, 또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고 여러분의 일상을 보며 같이 기도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품쌤님이요. 밀린 일 어린이집에 와서 혼자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 수업 위에 준비하고 늘 사랑한다고 안아주었답니다 하셨는데, 그래요. 그 일이, 네. 아, 늘 즐거울 수 없잖아요, 진짜. 네. 모든 게 그럴 거예요. 목사님들도 늘 교회 나가는 게 즐거울까요? 어떤 너무 힘든 날도 있을 거고, 진짜 오늘은 진짜 쉬고 싶은 날도 있을 거고, 나를 힘, 뭐 서로 너무 힘든 성도 간에 사람이니까 힘든 관계도 있을 거고, 또 진짜 어린이집에도 진짜 말 안 듣는, 아, 그리고 정말 컴플레인 많은 엄마들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사명은 주님이 나 이제 못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해. 나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나 그냥 올려주세요. 뭐 이러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예. 그냥 가셨으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처럼 우리의 사명 예수님 생각하며 이겨냅시다. 주품쌤님 화이팅. 모든 선생님들 화이팅. 자,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네, 후원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CBS 조이포유 방송. 예, 저희 솔직히 출연료도 줄 수가 없어서 늘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함께 걸어가 주시고, 그래서 좋은 분들 많이 모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교회로 찾아갈 수 있는 것들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정말 많이 많이 모여지면 CBS TV의 스튜디오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만 더 만들고 공개방송도 좋은 공개방송 할 수 있는 장소 하나 있으면 진짜 좋겠어요. 진짜 소원이에요. 예, 근데 뭐 큰 돈을 우리가 해요? 누구나 십시일반이라고 우리의 마음을 이 귀한 곳에 나눠주신다면, 조이포이 들으며 은혜 받으신다면 한 달에 만원, 이만원, 삼만원 여러분이 해주실 수 있는 곳에 이렇게 함께 걸어가 주십시오. 이건 후원도 아니에요. 솔직히 후원도 아니에요. 그냥 동역해 주셔야 될 곳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02-2650-7004로 지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Last Wonderful Peace, We Love 아름다운 나라, 그리고 향기로운 나무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It's last. Come on. Already?

네, 좋으신 하나님 라스트에 좋으신 하니 좋죠. 문평아님이 서로 배려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있을 때 기상천외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아까 어린이집 얘기하다가 네, 6개월 전 몸이 아파서 퇴사했지만 힘든 현실에 못 돌아갈 것 같아요 하시면서 아 진짜 우리 크리스천 어머니들, 할머니들, 부모님들만큼은 너무 과하게 때로는 애들이 좀 조금 다칠 수도 있고요. 애들끼리 싸울 수도 있고요. 그런 걸로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면서 서로 풀어가는 방법도 배우고 그 안에서도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 애는 왜 성적표도 뭐 상도 주지 말라. 요즘 뭐 운동도 하지 마라. 아, 참 안타까운 시대. 다만 그런 얘기를 하는 학부모 중에 우리 조이포의 식구들은 한 분도 없겠죠. 네. 그럴 거라고 진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 이름 부를 때 우리 전선아의 목소리 준비했고요. 2부에서 만나겠습니다. 02-1650-7004. 여러분 동역해 주십시오.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이혜인 수녀의 시 어떤 결심을 읽어드렸습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저희 주일 4유 방송이 CBS 주일

부유를 후원하는 방송을 3일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 방송국에 다시 와서 50만 명의 후원자를 만들 때까지 저를 꼭 사용해달라고 기도한 것, 지금도 기도하는 것 주님 알고 계시죠? 제가 41년 동안 사역을 해서 보니 주님은 저보다 더 잘 아시오니 정말 CBS가 순수하게 한국교회를 위해 주님께서 보내주신 모든 물질을 사용하고 귀한 음지에 있는 신실한 선교사들을 위해 사용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 위해 사용하는 줄 보게 됐습니다. 저금을 많이 해놓고 부유하지만 출연료도 잘 주지 않는 곳도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신천지와 싸우고 100억의 소송에 걸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CBS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교회와 성도들과 목사님들의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이 CBS의 후원자들을 후원하는 일에, 동역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많은 자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교회를 보내주시고 많은 목사님들과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CBS가 필요할 때마다 그 물질을 사용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보호받게 하시고 이단으로부터 잘 방어되게 하시고 또 때마다 참된 찬양과 위로와 말씀들이 현장으로 가서 많이 많이 전달될 수 있는 일들도 풍성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진실을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사랑 이야기에 오셔서 채우소서. 오늘의 기도에 이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월요일부터요, 조이포의 후원의 날, CBS 후원의 날로 정하고 일주일 동안 함께합니다. 여러분, 정기 후원은 02-2650-7004로 지금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우리 선교사업부 직원들이 전화 받을 거고요. 한 달에 정기적으로 만 원, 이만 원, 뭐 천만 원도 괜찮습니다. 천만 원 내고 1년 하는 것보다 그냥 5만 원 내고 10년 하는 게 금액은 적을지 몰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원하기 때문에 실은 물질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채우시겠죠. 사람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로 모이기 때문에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의 후원은 후원의 개념을 넘어 동역이 되는 건 기도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기 후원 02-2650-7004로 전화 주시고요. 그런데 혹시 지금은 도저히 믿음의 크기는 다 다르고요. 크기가 다른 건 좋고 나쁨의 개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은 힘들지만 당장 한 통화라도 5천 원이라도 만 원이라도 이번엔 동참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060-808-0000으로 전화 주시면 한 통화 만 원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보물 1호번님 식사 후에 노곤해지는 시간.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그죠? 노곤해지죠. 노곤해져. 이럴 때 그냥 좀 잠 깨는 찬양을 좀 보내드려야 되겠죠. 네, 준비되셨나요? 멈출 수 없네. 큐.

네, 파워스테이션 멈출 수 없네. 위드의 로마서 16장 19절이었죠.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아유,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그죠? 브라이언 킴의 주가 일하신 애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 예, 3일째 네, CBS 조이포유 후원방송 또 동역방송. 동역방송 참 좋다. 후원방송. 동역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후원하시는 분들 위해서는 기도 제목 받아서 같이 직원들이 늘 기도하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아직도 예,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808-5004로 전화하시면 한 통화 5,000원 네, 두 번 전화하시면 만 원이 되겠죠. 그렇게 후원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마음 모아 믿음 모아 그리고 하늘 소망 모아 함께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늘 제비꽃님 이 시간에 출근하시는데 출근길에 동무가 되어준다는 말씀이 참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동무가 되고 친구가 되고 때로는 정말 좋은 동역자가 우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걸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주님의 기쁨님도 오늘 어린이집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5년 동안 교사 생활했던데 이제 그만두셨나 봐요. 그 아이들 생각난다고. 아이고 우리 반 에디슨 친구들 미안하고 많이 사랑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그만두셨으니까 아마 아이들에겐 이별이잖아요. 이별을 만들었으니까 미안하다는 마음이 드셨나 봐요. 또 잘 자라겠죠. 주님의 기쁨님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지은의 그 사랑 얼마나 김담비 신부의 노래 오벳의 주님과 호숫갈 거닐다 나가는 동안 02-2650-7004 결단하시고 우리 일주일에 커피 한 잔만 참읍시다. 그러면 2만원 후원하고 그 일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살릴 겁니다. 목사님들도 꼭 목사님들이 앞서서 해주셔야 성도님들도 또 힘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통화에 만원에 060-808-0000 1회 후원하는 일도 가능합니다.

네, 사랑한다고 기쁜 우리 사랑은이란 노래가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네, 가르쳐 줬네요. 자, 이어서 여호와 이레 아란 그리고 선한 능력으로 데이비드 구의 노래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시간이 끝나가네요, 여러분. 와, 어떻게 할까, 전화할까 말까 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건 이미 제 경험상 하라는 거고요. 여러분, 물질을 올바른 곳에 보내는 건 물질의 축복을 받는 중요한 첫 번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일에 나누는 것. 그래서 물질의 축복은 기도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함으로 받는 건데 효도하고 그리고 나누고 마지막 남은 것을 엘리야에게 준 사르밧 여인처럼 그렇게 살 때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CBS에 후원하는 일은, 이 조이포유를 후원하는 일은, 이런 여러분, 이건 여러분에게도 축복이 될 거라 믿으며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걸어가 주세요. 전화 2650-7004, 02 서울이죠. 2650-7004, 그리고 한 통화에 10,000원, 060-808-0000에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일주일 동안 후원 방송이라 이 방송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죄책감이나 부담감 갖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는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이렇게 거룩한 부담감, 그러니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는 분들과 함께하는 거고요. 또 이번에 못하면 내년에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번에 못한다고 막 이렇게 누가 하는 사연들 보고 듣고 하다가 시험 들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마음도 잘 아니까요. 아무튼 늘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밀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 이 땅은 이윤아의 노래 보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잊지 말아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난 욕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하루를 반복하는 소심한 남자야. 어떻게 하면 아파트 평수를 늘릴 수 있을까 고심하는 아빠야. 난 직장에서 인정도 특별한 비난도 받지 않는 평범한 직원이야. 하지만 당신에겐 그 누구보다 특별한 남자이고 싶어. 날 사랑한다는, 그리고 아직도 날 믿고 있다는 당신이 내게서 어떤 사람을 보고 또 보려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신을 사랑해. 이건 낭만과는 관계없는 고백이야. 내 뼈와 살과 피와 우리의 두 아이를 걸고 하는 다짐이야. 동물원 출신 싱어송라이터 김창기의 노래, 평범한 남자의 유치한 노래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

0: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가복음 9장 35절과 3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집 근처 마트에 가면 이상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딱히 배가 고파서 간 게 아닌데 잠시 둘러보다 보면 카트가 어느새 가득 차 있습니다. 필요한 것만 사려고 종이에 적어오기까지 했는데 1+1이라는 말에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먹을 만큼만 사면 되는데 왠지 더 담아두고 싶어지는 마음. 신명기 23장에 참 흥미로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라. 먹는 것은 허락하시고 담는 건 멈추라고 하십니다. 필요와 탐욕의 경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손으로 따는 것과 그릇에 쓸어 담는 것 사이에서 하나님은 배고픈 손은 품으시지만 욕심의 그릇은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는 늘 경계를 넘어가지만 오늘은 마음으로라도 그 경계선 앞에 잠깐 멈춰서 보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시죠.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나무엔의 찬양이고요. 김선민 곡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방금 들으신 곡 손경민 곡 행복 소프라노 최정원의 찬양이고요. 아 이런 버전의 행복은 처음 듣는다고 이병희 님이 보내주셨어요. 여행지기 님도 새롭네요. 행복이 남겨주셨네요. 앞서 들으신 곡은 내용훈이 은총 입어 나무엔의 목소리에 이어 김선민 곡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으로 들으셨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 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고윤희님, 스마일님, 심군님, 감셋 3cm님, 하하호호님, 파리가제트님, 김선주님, 보라미님, 이윤주님, 가을바보님 처음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감사합니다. 하양고래님도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잘 오셨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하루라면서 남겨주셨네요. 폴라리스님이 날씨가 오후 되니까 더워지는 것 같아요. 건강 조심하셔요. 하종님은 에어컨 가동하고 지갑 채우러 뛰어다니며 출석합니다. 얼마나 또 바쁘게 다니시는지요. 아스농부님은 아스파라거스에 물 주고 지쳐서 쉬며 주찬과 함께해요 하시면서 물 준 모습을 또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꽤나 넓어요 면적이. 이거 혼자 하시는 건 아니죠?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요. 여행지기님이 오후 반차로 퇴근했네요. 미용실 커트 흰머리 염색하고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신혜숙님은 마지막 수요일 오늘 바람 불어 시원하네요. 새벽에 옥상 텃밭에서 첫 수확 청양고추 농사해 나눔하고 사우나도 갔다 왔다고 보내주셨어요. 마라나타님은 오늘 점심에 얼음 둥둥 열무냉국수 먹고 나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내일 축구 3차전 남아공전에서 시원한 골잔치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2대 0. 벌써 또 승부를 점치고 계시는군요. 아, 지난번 2차전 때 다들 축구 어디서 보셨냐면서 제가 회사에서 저는 TV 앞에 모여서 다 같이 봤다고 했더니 참 좋은 회사라고 보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내일 3차전도 꼭들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 같이 응원하고 그럼 또 분위기도 좋아지더라고요. 회사에서. 김명수님이 오늘도 수요 직장인 찬양성가 기쁨으로 드리고요. 예배당 식당에서 만난 카레라이스 먹고 조금 전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남겨주셨어요. 진아예요님이 이번 일주일째 아직도 흰죽만 먹네요 하셨는데 아, 이 병원에서 언제쯤

나갈 수 있다고 하던가요? 지금 뭔가 검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이런 건지 이제 저도 좀 궁금해지네요. 흰죽을 일주일째 먹고 있으면 와, 이젠 뭐 물릴 것 같은데요. 일상의 말씀님, 냉장고 냉동실에 새로운 친구들이 홈쇼핑에서 주문한 것들, 갈비탕, 삶은 옥수수 등 오늘 배송된다 해서 맞을 준비하느라 덕분에 냉동실 정리하며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 신청곡, 이따 나오는 시간까지 계속 정리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이번에는 세계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월드컵 시즌을 맞아 오늘 경기를 치른 나라들의 찬양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럽의 잉글랜드, 포르투갈, 서아프리카, 가나의 찬양 준비했습니다. 먼저 잉글랜드는 축구의 출발점이자 종가로 불리는 나라죠. 교회 음악에 있어서도 종가의 면모를 자랑합니다. 오늘은 16세기 영국 르네상스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인 윌리엄 버드의 아베 베룸 코르푸스, 예수님의 성체와 십자가 희생을 묵상하는 라틴어 찬가를 피터 필립스가 지휘하는 탈리스 스콜라스의 연주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축구 선수 호나우두의 나라 포르투갈의 찬양입니다. 유럽의 끝에 자리 잡은 포르투갈은 대항해 시대의 해양 강국이었고요. 바다를 숙명처럼 여기며 살다 보니 음악도 슬픔과 그리움, 운명 같은 정서를 담은 음악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파두라는 음악 장르죠. 이 파두 음악 가운데 내가 부르는 이 애절한 노래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께 있으며 슬픔도 노래가 되고 노래는 위로가 된다는 고백을 담은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파두의 명곡 포이데우스, 그것은 하나님이셨네입니다. 포르투갈의 현대 파두를 대표하는 가수 마리자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서아프리카의 가나는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기독교 인구 비율이 아주 높은 나라고요. 아프리카 특유의 강한 리듬과 합창으로 경배와 찬양이 활발하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나의 대표적인 워십 리더인 조 매틀의 찬양으로 할렐루야를 함께 전해드립니다.

윌리엄 버드의 아베베룸 코르푸스, 달리스 스콜라스의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파두의 명곡 포이데우스, 그것은 하나님이셨네, 마리자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가나의 대표적인 워십 리더죠. 조 매틀의 찬양 할렐루야였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시편 131편. 주님, 이제 내가 교만한 마음을 버렸습니다. 오만한 길에서 돌아섰습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으며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원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시편 131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찬송가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헤리티지였고요. 조성은 곡 은혜 아니면 윤학원 코랄의 찬양에 이어 나의 안에 거하라 온누리 워십의 찬양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신형균님, 올리브님, 엘피조님, 아로아님, 딸기님, 준이비님, 푸른동사님, 코람대우님, 주하랑님도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주왕자님이 약간 여유로운 시간대 오후 4시에 만나는 유일한 친구 같은 방송, 거룩한 분위기가 마음의 평안을 주니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UFP봄님이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참으로 보람되어요. 감사해요 하셨는데, 와, 취직 축하드립니다. 하, 잘 되셨네요. 네. 또 금방 적응해서 또 일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님이 오랜만에 오셨네요. 여기 안동은 선선한 가을이네요. 지금 19도, 바람까지 불어요. 선풍기 안 튼 요 며칠 윗동네 안 부럽네요. 안동 시원하군요. 아, 여기도 바람이 좀 불긴 하는데 그래도 햇볕 쨍쨍이거든요. 장수 웰빙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공주에서 대추나무 농장 풀베기 작업하며 이어폰으로 찬양 듣는다고 남겨주셨어요. 아, 지금 뭔가 노동요 삼아서 찬양 들으며 일하고 계시겠네요. 김정임님은 리모델링 한다고 하셨었는데 도배 장판 끝나서 정리, 청소, 마무리하니 새 집 같아서 좋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예.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제가 또 구경하면서 아 좋겠다. 또 이렇게 남겨주실 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키리님이 택시 운행하시는데 중학교 남학생 택시 탔는데 돈이 없어서 택시비도 없고 카드도 없고 집에도 부모님 없어 못 줘서 미안하다고 전화번호 적어달라고 돈 있을 때 연락해서 준대요. 6,000원 택시비 봉사했다 생각하고 가라고 했어요. 타기 전에 미리 말하면 좋을 텐데 아쉽긴 해요 하셨는데 아이쿠 제키리님 진짜 좀 짜증났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다 도착하고.

나니까 갑자기 돈이 없다고 이건 무슨 경우입니까? 그래도 기분 좋아지시라고 제가 닭갈비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장수엘빅님도 지금 이어폰 들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또 시원하게 커피 드시라고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태연님이 오늘 쌍둥이 조카들 생일이라고 9살인데 너무 귀여워요. 우리 쌍둥이 조카 축하해주세요. 하온이 하율이라고. 생일 진심으로 축하 축하드립니다. 태연님이 또 조카 사랑이 끔찍한 것 같아요. 빵 사려고 조카들 줄빵 사러 갔다 온다고 또 보내주셨었는데 우리 조카들에게도 줄 커피빵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여행지기님이 처음 보내본다면서 신나는 찬양인데 이곡 남겨도 되냐고 구원열차 보내주셨는데요. 신나는 버전으로 제가 골라봤어요. 프롬가세 찬양 지금 들려드려요.

오늘 끝곡은 가을바보님이 보내주신 은혜로다. 오화평 트리오의 연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은 넘쳐나고 소비는 빨라졌는데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가난해진 것 같아요. 오늘 앞에서 소개해드린 신명기 23장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밭에는 이웃을 위한 여백이 있는가? 우리에게는 저마다의 밭이 있죠. 시간이라는 밭, 재물이라는 밭, 마음이라는 밭. 그 안에 우리 이웃이 잠깐 들어와 쉬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내 하루 일정 속에 누군가를 위한 여백이 있는지, 내 식탁에 한 사람 더 앉을 자리가 있는지, 내 마음에 지친 사람이 기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에게 배고픈 사람을 위한 여백을 남겨두라고 하셨죠. 그 여백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입니다. 내 삶 속 여백을 돌아보는 오후가 되시길 바라며 인사드려요.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0: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 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 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 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는 하지만 성경에서 어떻게 천하의 아무개가 그럴 수가 있을까 싶은 인물이 있어서 오늘 올포원에 모시고 와봤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 다윗의 두 가지 실수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실수 뭔지 아시죠?
1: 당연히 얘기해가죠. 저를 또 바라보시는데. 아니,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놓고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사건. 그리고 또 잘생긴 죄.
2: 잘생긴 거.
1: 네, 맞잖아요. 다비드상 보면 좀 근사하게 생겼잖아요.
2: 네. 사실 저보다 조금 더 그 잘생긴 게 죄긴 큰 죄긴 하죠.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실수가 얼마 전 요압 장군 편에서 우리가 한번 다뤘었는데 요압도 극구 반대했던 인구조사. 그게 진짜 큰 실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3: 네. 근데 뭐 사람이 그 정도 실수도 하고 그래야 인간미가 있지라고 하기에는 이 두 가지의 실수는 말도 안 되는 실수잖아요. 근데 남부를 거 없는 다윗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4: 요즘 같으면 이런 치명적인 실수는 제기 불능 수준 아닌가요?
5: 그렇죠.
4: 좀 다윗이 시대를 잘 타고났다고 해야 하나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 그런 면이 있죠.
4: 지금이면
6: 아마 이게 워낙 SNS로 전국으로 퍼져가지고 아마 다시금 그 직을 수행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4: 바세바가 분명 인터넷에
2: 울렸습니까?
0: 네, 박 목사님 어떻게?
7: 제가 아까요? 네. 그 실수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잖아요. 네. 아담부터.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정치인문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뽑아서 너 정치해라. 그래서 양육하시고 왕되게 하시고.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는데 실패도 잘 다루면 성공이 될 수 있고 성공도 잘못 다루면 실패가 됩니다. 다윗은 잘 다뤘어요. 뭐 앞으로 말씀도 하시겠지만은 이 실수나 실패를 잘 다뤘기 때문에 왕도 잘 수 있었고 또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될 수 있었고
8: 네, 죄 그 잣대를 조금 더 줄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윗이라고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발견해야 될 것이 죄의 크기를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은 발견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잣대에 대해서 다윗이라고 해서 결코 좀 너그러운 잣대 그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0: 네. 자, 다윗의 두 가지 실수는 어떤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걸 덮어주셨을까 온갖 의구심을 좀 풀어볼 시간인데요. 설교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순 목사님부터 시작하시겠습니다.
7: 그 잘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남의 허물을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

내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웅 전기가 아닙니다. 성경 안에 영웅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실수, 과오를 낱낱이 파헤치고 기술을 했습니다.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잘한 일도 있었고 못한 일도 있었고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과를 다루게 됩니다. 하나는 아시는 대로 그 충복 우리아의 아내를 그 범한 거, 뺏은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인구 조사를 실시한 거. 먼저 이 밧세바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네 가지 계명을 범합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살인을 해요. 우리아를 죽입니다.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아의 처를 범하고 가문죄를 범합니다. 권력형 성범죄입니다.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별짓 다 하잖아요. 날조하고 음모를 꾸미고 거짓 증거를 조작했습니다.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 안에 남녀 총 소, 나귀, 소를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아내를 뺐잖아요. 열 가지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때 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네가 그 사람이다. 현대용 말하면 네가 그 놈이다. 쉽지 않잖아요. 서슬퍼런 다윗 왕 앞에 가서 무명 선지자가 내가 그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그 말을 해야 돼요. 그 말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잘못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나 복의 악을 행하였느냐. 범죄는 우리하고 바세바한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행위와 범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실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 사건은 그 동기가 있습니다. 국력과 시, 방어 능력의 확인, 군사력 확인, 징집자를 조사한 거죠. 이게 뭐냐, 자만. 교만, 야심, 내가 할 수 있다. 내 나라가 강하다. 그러니까 다윗은 신정국가임을 망각한 거예요. 다윗 왕국은 지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너 왕 돼서 나를 대신해서 일해라. 근데 지가 하는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을 확인했고 국력을 과시하는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중요한 건 회개입니다. 밧세바 사건의 경우는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범죄했다.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감출 수 있잖아요. 은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범죄자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인구조사 사건 이후에는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보니까 마음에 자책하고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고집부리지 않은 거예요. 범죄 자체도 나쁘지만은 그 범죄를 숨기는 것, 그 범죄를 우기는 거, 나는 그런 일 없다고 우기는 거, 이게 큰 죄거든요. 다윗의 장점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 다윗한테 배울 점 바로 그겁니다. 잘못을 시인할 것, 인정할 것.

0: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것. 이 점을 확인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쓰임받은 일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다윗 사건을 통해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잘 보고 배우게 해 주옵시고 깨닫게 해 주옵시고 그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도 종교인도 모든 사람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용서받고 쓰임받는 사람들,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다윗의 두 가지 실수를 한번 우리 같이 정리를 하고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두 가지 결정적인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하잖아요.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 하나는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 하나하나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이 출전할 시간이 됐으니까 왕이 출전을 해야죠. 그런데 자기는 출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의 일상적인 루틴을 벗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언약의 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영적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탈을 시작한 장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본연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모든 사람 삶에 찾아오는 게 뭔지 압니까? 유혹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왕 자신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 부하들과 또 군대를 이끄는 요압을 전장에 보내놓고 자기는 전장 예루살렘에 남아서 출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일이 꼭 터질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 나쁜 자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왕궁으로 들여 남의 아내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이런 끔찍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맙니다. 이 일을 이제 또 최종적으로 덮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서 이 언약의 나라를 위하여 전쟁하고 있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감행하기 위해서 우리아야 집에 가서 푹 쉬고 또 너의 아내와 즐거운 시간들 가진 다음에 또 너의 다음 스텝을 의논해보자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전달되었던 것 같은데 우리아가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동료들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휴가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아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한번 대조해서 비교해 보십시오. 왕은 자기의 자리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그러나 일개 병사였던 우리아는 자기 본분을 끝까지 지키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아의 이 거부, 집에 가서 쉬어라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제안하는 다윗의 이 제안을 거부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경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기 모습과 명백하게 대조되어져 이 언약의 나라를 일개 병사가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욕망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멈춰

지지 않는 거죠. 최전방에 우리아를 내보내서 그를 죽여버리는 더 끔찍한 죄를 다윗은 또 범하고 말았던 거죠. 그리고 인구조사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하나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진노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추기셨다, 격동시키셨다, 성경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재미난 거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또 자기 인생의 말년에 이런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요, 누가 이것을 뜯어말리는가 하면 요압이 뜯어말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요압은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한평생 언약의 길에서 이탈했다, 또 다윗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다, 굉장히 다윗을 많이 힘들게 했던, 하나님의 뜻과는 많이 떨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도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감행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안 되는 행동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요압을 통하여 다윗을 뜯어말릴 때 다윗이 멈췄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욕망이 사람 마음을 자각하면요, 멈추지를 못해요. 결국은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이스라엘은 80만, 그리고 유다는 50만 명이나 되는 병사가 있다라고 하는 인구조사를 확인하게 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떤 끔찍한 일이 발생되어집니까? 다윗 자기 자신의 삶과 인생이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런 비참한 현실을 만나는 것, 이거 말고도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났던 그 어린 생명이 죽게 되잖아요. 동시에 인구조사를 통하여 자기가 징계당하는 것보다도, 자기 마음이 아픈 것보다도 나라에 역병이 펴져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게 되는 이런 끔찍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의 이 두 가지 범죄로 말미암아 만나게 되어지는 이 최종적인 결과를 가지고 너무 다윗을 질타하는 쪽으로만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인과율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런 범죄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끔찍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생애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요약되어집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그 자비와 긍휼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올포원 시청하고 있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가 이 나그네 인생길을 통과하면서 지었던 우리의 죄 그대로 우리의 죄의 인과율이 적용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바로 심판의 자리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를 최종적으로 평가하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렇게 우리 인생을 평가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 하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을 해도 나는 안 되는 인간이야 이렇게 좌절하지도 마시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그 죄를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께서 여러 신호를 주시는데도 덮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자비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여러분들의 죄를 있는 그대로 토해놓고 고백하고 용서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냥 죄인들이 아니라 죄인의 괴수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덕지덕지 묻어있는 수많은 죄의 흔적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0: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임을 이 시간 진실로 고백하옵나니, 우리 인생을 빚어내셔서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죄악, 우리의 추접스러운 이 모든 것들도 능하신 하나님 손안에서 빚어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 재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다윗의 두 가지 실수. 다윗 정말 시대 잘 태어났다고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 태어났다면 아마 그가 재기하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너무 관대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불공정한 잣대를 그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재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실수다 말하는 순간에 오늘 한국 사회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외면이 시작될 것입니다. 실수 아니죠. 죄입니다. 아주 바른 말로 해서는 아주 흉악한 죄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인구조사가 더 악한 죄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었기 때문이죠. 존 웨슬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인간의 본성은 무신론인데 그 무신론의 자리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가장 근원적인 것이 자기 뜻, 즉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보면 죄의 질은 밧세바를 취한 것이 더 나빠 보입니다. 간음에 이어서 그 남편을 의도적으로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이런 치명적인 죄를 짓고도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셨고 회복시키셨고 그의 인생이 참 멋있어졌습니다.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용서받았을까? 어떻게 용서받았을까? 다윗이 용서받고 회복한 이유 간단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일까? 이제부터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아무리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같아도, 거룩한 것 같아도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면 그는 악인의 길을 걷는 것이고, 그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면 그는 의인의 길을 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다윗뿐만 아니죠.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입니다. 우리는 능력과 재능을 좀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능이 있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언제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들에게 재능을 뛰어넘는, 자기가 가진 것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죄를 이기는 재능은 없었는데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실패를 이기는 재능은 없었는데 실패를 이기는 능력이 나타났죠. 곤고함을 이기는 재능은 없었는데 곤고함을 이기는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특별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맹함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의 특별함은 하나님을 바라봄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하죠. 시편 51편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저는 성경에서 회개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다윗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게는 죄를 이길 재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아주 잘 빠지죠. 그렇게 약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자기 재주로 살 때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의 재주가 늘어났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윗

0: 죄, 주홍같이 붉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죄보다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저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압도할 능력이 생깁니다. 그 가운데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능력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용서받을 죄의 문제로 혹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야 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이길 힘도 용서의 은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에서 많은 죄악된 것들 앞에 무너지곤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도 허락하시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도 맛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다윗의 두 가지 실수, 인과율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니까 수긍이 되는 면도 있고요. 그런데도 약간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이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더 나쁜 걸까?
2: 당연히 바세바 사건이죠. 아, 십계명이 네 가지나 어겼는데 이건 말다한 거죠, 이거.
3: 근데 교만이 패망의 지름길이란 거 다들 아시잖아요, 잘. 이것은 그냥 진짜 아나무인 죄는 십계명을 어긴 것보다 좀 더하지 않나.
4: 아,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아니, 사실 이두 가지를 다 실수라고 할수 있을까?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의도성이 분명하니까 명백하게 이거 그냥 죄는 죄일 뿐 아닐까요?
5: 맞아요. 근데 그 사무엘하를 보면은 아까 목사님께서도 읽어주신 부분이지만 여호와께서 인구조사를 부추겼다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아니, 시키실 땐 언제 쉬고 또 이렇게 벌주시는 것도 무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세분 목사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6: 그 다윗의 실수 그러는데요. 사실은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는 부지중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그 과거나 사건을 말하는 거였는데요. 다신데 의도적이에요. 또 꺼내다 보니까 뭐 물건을 떨어뜨렸다든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다윗의 범죄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막 실수라고 표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맞지. 범죄예요. 범죄인데. 그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추기셨을까?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거든요.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요. 그 자유의지를 허용하신가를 부추겼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인간에게 무한대의 그 자유의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걸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걸 주셨기 때문에, 성경 해석학자들은 부추겼다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건데, 그 자유의지라는 테두리 안에서 허락했다. 내버려 두었다. 왜 이미 자유를 주었으니까.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더라고요.
7: 박 목사님께서 지금 잘 설명해 주셨듯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표현들이 좀몇번 나와요. 이 오늘 이 다윗이 지금 범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감동시키사 그 일을 하게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고,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격동하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완전히 이게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처럼 표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격동한 것처럼 완전히 충돌되어지는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성경 안에

있는 난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 구절 같아 보이는데, 욥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허용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 사건에도 보면 어떤 표현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

0: 주시고 이제 바로 코앞에 가 있는 그 상황을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 스스로가 자기 의지를 발동시켜서 이 죄를 저지른 거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이 가족들이 뭐 신실하게 하나님 잘 섬기면 좋은데 중간에 이렇게 넘어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면 와서 울면서 하는 말들이 목사님 하나님은 왜 저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제 인생을 다루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 이야기는 되게 공감이 되고 참 힘들다 하는데 어떤 사람 마음에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몰아가서 망쳐놓고 왜 탓은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던 시간과 공간 속에 얼마든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끌고 갔으면서 그 탓은 하나님 앞에 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죄성이라는 것이 꼭 이렇게 충돌되어지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신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전문적으로 악당이라고 해요. 여기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 구절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갖다 끼워 맞춰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것은 온전한 성경 읽기나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이 성경 구절 보면서 누구나 이게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 해석해야 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썼냐 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 성경을 주는 목적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고집을 펴요. 잘못되는데 고집을 펴요. 그러니까 엄마랑 저하고 의논을 했어요. 그냥 놔두자. 저거 하게끔 놔두자. 저걸 통해서 제가 성장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윗의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계획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을 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세우시려고 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감동됐다라는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아버지의 마음처럼 느껴졌어요.
2: 참 다윗 정도 되니까 이렇게 큰 실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랑 안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부럽기도 하고요. 또 그런 의문도 좀 듭니다. 하나님이 좀 차별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왜 심판은 그럼 왜 있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3: 맞아요. 저도 들거든요. 네. 그런 마음이 들 때 필요한 건 뭐다?
4: 실수라고 눈 감아주실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묻고 싶은 질문 세 가지. 질문 타임.
5: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김관서 목사님. 네.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징계가 왔을 때 다윗 행동이 뭐가 다른 게 있었을까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윗이 회개했을 때 그 회개를 바로 받으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목사님들도 다윗을 그 뭐 진정한 회개자다 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하시니까 야 뭔가 다른 게 있나?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콕 집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0: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다윗이 돌이키는 다윗의 회개에서 가장 그 인상적이었던 점은 이거였어요. 그 지금 흐름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요압이나 또 우리아를 통해서 너 지금 죄 지었다. 너 계속 달리면 안 된다라고 신호를 주시잖아요. 그때 다윗이 멈추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죄를 결국 저지릅니다. 특히 우리 아까 박종순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을 권력형 성범죄라고 했잖아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끝까지 그 죄를 집행해버렸잖아요. 나단이 왔을 때 회개하시오 했을 그때 조금 전에 다윗하고 그 순간에 다윗하고 뭐 다른 게 있었겠습니까? 권력형 성범죄를

0: 저지르고 자기의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부하를 최전방에 내보내가지고 죽였던 다윗이라면 나단이 와서 책망을 할 때 이거 뭐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그렇죠. 이 사람의 허리를 꺾어버리고 자기의 죄를 무마시켜버리는 그 행동을 감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회개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사람이 잔소리만 해도 그거 듣기 싫은데 면전에 대놓고 내 죄를 있는 대로 지적하는데 그걸 이 사람을 그냥 한 방에 꺾어놓을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당신이 지적하는 그 죄 다 맞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요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이라고 말을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의 모습은 나단에게 내가 그 죄를 저질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자기 죄를 공식화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지은 죄를 다 알리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실질적으로 저질른 사람이 맞다. 일개 왕이 덮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죄를 인정하고 공식화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알렸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죄인이라고 고백한 이 다윗의 회개는 요즘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쉽고 용서받는 것도 너무 쉬운 이 세상 속에서 다윗의 이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진짜 회개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럼 목사님 이건 어떤가요? 생각의 죄, 미움, 음란, 욕심도 결코 작지 않은 죄인데 혹시 그래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큰 회개와 작은 회개가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2: 그리고 또 용서도 회개의 그 크고 작음에 따라서 용서해 주시는 그 금이 좀 다른 건지 그리고 또 몇 번까지 용서를 해주시는 건지 제가 몇
3: 불안해요?
2: 번 하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전창희 목사님께 좀 어려운 질문 드려봅니다.
4: 용서의 경중이 없으면 억울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심리학적 용어가 있어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깨진 유리를 중심으로 범죄는 확산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룰 때 죄에 대해서 좀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크던 작던 깨진 것으로부터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틈을 조심하는 게 큰 죄를 조심하는 것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죄를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될까라고 하는 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질문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몇 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해요. 대표적인 사람 베드로죠.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일곱 번을 일흔 번이라도 해라. 예수님께서 몇 번 용서하라고 하신 거예요? 490번이라고 대답하실 분 없잖아요. 490번이 아니라 용서가 끊임없는 용서, 무한한 용서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몇 번으로 끝나는 대답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삶에 적용하기 힘들어요.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용서를 할 수 있습니까? 490번 용서 7번도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러므로 그리고 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가 나와요. 1만 달란트.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 받고 나가서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만난 사람 멱살 붙잡고 그 영어 표현 보면은 초크했다고 그래요. 초크. 여러분 UFC 보시는 분은 알죠? 초크가 뭐 목을 졸라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보고 나서 목을 졸르고 아주 괴롭힙니다. 그걸 듣고 왕이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둬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해 줄 때 이게 무한한 용서다. 몇 번에 대한 용서다 그러면 아주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안 맞는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왕은 이 사람을 두 번 용서 안 해줬어요. 횟수가. 1만 달란트 빚진 걸 용서해줬는데 그 다음에 죄 짓고 들어왔는데 또 용서를 안 해줬어요. 이 비유가 그럼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몇 번에 대한 용서를 말하기 전에 이 메시지가 주는

0: 아주 정확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서 목을 졸랐던 사람, 이 사람에게 없는 게 하나 있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기쁨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만 달란트는요, 수백억이라고도 하고 수천억이에요. 그런데 수백억, 수천억을 내가 지금 빚을 탕감받았는데, 밖을 나갔는데 나한테 1,000만 원 빚진 사람 만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괜찮죠. 내가 지금 몇백억 탕감받았는데. 그런데 이 100데나리온에서 초코한 화가 난 사람은요, 이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기쁨이 없어요. 저는 용서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능력이 안 생기면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용서가 사람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용서가 생긴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1: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을 지닌 사람이라 불리는 다윗, 그 시편 참회시를 보면 정말 절절한 시들이 나오잖아요. 회개의 길을 통해서 다시 죄로부터 유턴할 수 있었던 글을 보면서, 하물며 우리도 좀 조그만 죄라도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유턴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2: 납작 엎드려가지고 회개하려고요. 여기 밑에 들어간 거 지금 질문을 드려야 되나 싶은데. 네.
3: 해볼까요?
2: 아니, 못 들어갑니다. 어차피 커져. 네. 아, 근데 이 죄에 대한 폭풍은 참 두렵잖아요. 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죄에 대한 폭풍은 두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아, 안 되는 건데, 솔직히 이거는 죄라기보다 일단 내 마음에 걸리는 실수인데 라고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목사님들이 조금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사님들도 다윗처럼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또 어제 어떤 일이었는지 알려주시면 저희도 더욱더 힘을 내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우리가 보통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는 너무 정서적인 강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 많이 울었다. 나 정말로 많이 괴로워했다. 그게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고 그 필요한데, 회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사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뜹니까? 아니면 눈이 떠여지는 겁니까? 보통은 떠여진다. 이게 맞죠. 이거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 죄지었던 그 자리에서 새 삶을 살아보라고 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우는 것도 중요하고 괴로워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제와는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게 진짜 회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렇게 뭐 믿는 가정에서 예수를 믿어서 목회한 사람이 아니어서 뭐 도와주는 사람, 소위 말해서 뭐 기도를 해주는 사람, 이 배경이 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회의 여정이 너무너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고통스러웠고 힘들었어요. 그 지금도 그 장면이 생생한데, 우리 예배당 이전할 때, 그 지금 이제 우리 우성균 부목사하고, 야, 우리가 대출 한번 받아야 되겠나. 교인들한테 부담 주지 말고 가자 하니까 우성균은 대출이 안 된대요. 신용이. 저는 100만 원까지 된대요. 그 좌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은행 앞에서 주저앉아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투덜거리고 원망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단편적인 모습이고, 저는 정말 목회의 이 여정 속에서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가혹하게 다루시냐고, 왜 나는 목사 아들로 안 태어나게 하셨냐고, 뭐 이런 원망부터 시작해서, 뭐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 안 도와주니까 우리끼리라도 힘 합쳐가지고 잘 살아보자, 이런 말들을 그냥 부목사 앉혀놓고 내뱉기도 하고요. 그 여정들 속에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죄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덕지덕지 묻어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지나오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과 사역에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지금 조금 잘 됐지 않습니까? 그 이 지점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0: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또 동시에 저 마음에 지금 이 시점에 그런 확신이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탁 붙잡고 계시는구나. 영광된 자리로 부름받든지 초라한 자리로 부름받든지 이제 그게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진심으로. 그게 어쩌면 저로 하여금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개척을 하러 나가도록 용기를 북돋아 줬지 않는가 싶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숱한 실수와 잘못,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그냥 용납하시고 허락해 주신 그 시간 가운데서 이제 좀 깨달아진다고. 하나님이 나 붙잡고 있는데 내 인생 책임져 주시는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이걸 입술로만 고백했던 것이 이제 실체적으로 정말로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실수와 잘못들을 통해서 꽤나 많이 성숙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고백들 해보고 싶었습니다.
1: 저한테 그런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신 거잖아요.
2: 네.
1: 제가 이 질문 보고 나서 야, 방송국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하라는 얘기로 저한테 들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식은땀이 났습니다. 어떤 죄 중에 어떤 죄를 고백해야 될까? 그래야 좀 무난할까?
2: 무난할 목사님 편하신 만큼만.
1: 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제 죄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있어요. 후회되는 제가 별로 없어요. 후회되는 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도 굉장히 죄가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았는데 그 죄 중에 후회되는 죄는 없어요. 그 왜 그런가? 그러니까 제가 죄를 보면서 그 죄를 뭐 후회되거나 돌이키고 싶다.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죄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내가 방황했던 것, 방황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만들고, 내가 그랬던 사람들을 이해하게 만들고, 내가 그 시간에 그렇게 했던 게 너무 잘 됐어, 목사가 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합력이란 말이 그 시너지란 말의 어원이에요. 헬라어로 합력, 시너지란 말의 어원이 합력이란 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이 짐을 보면서 왜 그렇게 만들어주셨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죄도 하나님께서 그 내놓으니까 사용하시니까 시너지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저는 무난하게 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2: 네. 한번 실수하면 실패자로 낙인 찍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용서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오늘 확인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또 사랑의 용서를 해주시죠. 또 저희를 사용해 주시죠. 이런 은혜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처럼 즉시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 생각이 되고요. 방송을 보시다가 또 성경을 읽으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실 때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될까 고민하시는 시청자분들 계시다면 저희 올포원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요.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궁금증 올포원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 의미 있는 교훈들 새기셨길 바라면서요. 실수마저 새로운 의미로 활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끝인사 외쳐보도록 하죠.
3: 실수했다면 실수 없이 바로 돌이켜
4: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하나 되는 시간
5: 올포원.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할아버지 할머니와 오랫동안 지낸 아이들이 사투리를 배운다고 안타까워하는 부모들을 종종 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세대를 초월하는 수많은 우리말의 보물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쓰는 말 중에는 아이가 알아두면 좋은 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공규택의 말이 예쁜 아이, 말이 거친 아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합니다.

0: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쓰는 말 표현 중에 하나가 적당히, 이거 있죠. 적당히. 그러니까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상황에 맞게 알아서 알맞은 수준으로, 이런 뜻인데, 그리고 일상생활 중에서도 많이 써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냥 대충 적당히 해. 그리고 도착 시간 너무 늦지 않게 적당히 와. 그러면 돼. 음식 레시피 그 물은 그냥 대충 적당히 붓고 불 조절도 그냥 적당히 하면 돼. 와, 어떤 수치로 딱 나타내기 어렵고 뭐라 말하기 애매할 때 사용하면 이게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적당히. 예, 근데 이 표현이 허용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신앙생활. 그렇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말씀 읽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이러면 곤란한 거죠. 여기선 적당히가 안 돼. 바라기는 신앙생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적당한 거룩은 없다는 거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6월 24일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옹기장이 내 마음 다해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적당히가 뭐 괜찮죠. 이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자고 적당히 놀고 일할 수 있지만 글쎄요, 신앙생활에서만큼은 우리가 적당히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단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사랑의 진심입니다. 아주 화끈하게, 넘치게, 그죠? 예. 내 생각 그 이상으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심에 있어서 적당히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적당히가 아닙니다, 진짜. 예. 진심이세요. 그런 분의 그 엄청난 사랑 앞에서 우리가 적당히로 이렇게 알량하게 타협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죠? 예. 우리가 때로 세상과 막 타협하고 손익 따지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앞에서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적당히 말고 진짜 나의 구별된 내 마음 전부 오롯이 다 드릴 수 있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 복의 근원님께서 오늘 오프닝 완전 공감해요. 그리고 아침부터 짜증내는 딸내미에게 어금니 꽉 깨물고 한마디 했습니다. 적당히 해라. 아. 아침부터 아침부터 서로 이렇게 또 가족끼리도 좀 그 선 넘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예. 까문제님 오늘도 선곡 너무 좋아요. 야, 이제 한 곡 들었을 뿐인데 이제 한 곡 나갔습니다. 아, 옹기장이 지난번에 김영우의 시편 21편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 막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아, 좋죠. 그 곡도 너무 좋죠. 예. 우리 영우 형님한테 나중에 만나면 또 전해줘야겠네. 많은 분들 지금 오고 계십니다. 예. 당신은 꽃님께서도 날이 오늘 뭐 너무 좋습니다. 오늘 그냥 적당히 예쁜 모습으로 아 적당히 예쁜 약간 꾸안꾸 느낌이려나? 예. 아, 오늘도 출발합니다 라고 와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찬양사랑님도 출첵. 예.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눌게요.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열려있고요. 사진 첨부해서 보내시거나 긴 장문 사연 남기실 때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으로 이용하실 때는 공짜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수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오늘 아침에 불쑥 찾아온 어떤 내 마음의 감정 뭐 다 좋습니다. 크고 작은 고민들 편하게 남겨주세요. 신청곡도 환영합니다. 꿈이 있는 자유의 내 모든 소망.

다윗의 노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찬송가 접속 꼭 들었고요. 꾸미는 자유 내 모든 소망 내가 여호와를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0005번으로 아, 적당히 먹어야 하는데 오늘 아침도 왕처럼 먹고 배 두들기며 방송 듣는 나 반성합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침은 또 우리가 든든히 또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밥심이잖아요. 아침은. 예. 아침은 괜찮아요. 저녁이 이제 좀 그렇지. 저녁도 괜찮아. 야식이 그렇지. 야식만, 우리 야식만 조심하면 됩니다. 야식의 유혹만 잘 견디고 이기면 괜찮아요. 예. 파란 하늘 무지개님, 조금 일찍 출근해서 차 안에서 방송 듣습니다. 아, 너무 좋네. 오늘 선곡도 바람도 멘트도 뭐 너무 좋습니다. 예, 남기셨고 북앤커피님도 닷새째 출석 남기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요. 찬양 듣는 아침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새싹 가족도 이렇게 와주셨고 예. 자, 오늘 수요일 지난주에 예고했던 것처럼 오늘은 육의 양식 and 영의 양식 다 챙겨드리는 오늘 또 이벤트 선물 좀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의 양식은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우리 네 분께 드립니다. 예, 2플러스 통해서 그 이북 신앙서적도 읽을 수 있고 또 여러 묵상하는 그 책들 있잖아요. 예, 그 묵상 매거진 할 수 있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도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예, 신앙생활에 도움받을 수 있는 2플러스 1년 이용권 네 분께 드리고요. 육의 양식은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8분께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화 주제는 더위 타파. 예, 더위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점점 더워지고 이제 열대야 나타나고 그죠? 폭염 경보 막 발령되고 이럴 텐데 이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가 뭘 먹고 뭘 해야 시원하게 잘 보낼 수 있을지 뭐 나만의 피서법도 좋고요. 이런 거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첨 통해서 12분께 영의양식과 유기양식을 이렇게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머리로 피서법 예, 달고 사연 보내주시고 또 원하시는 선물 영의양식 혹은 유기양식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또 따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타파할 수 있는 뭐 방법들, 나만의 피서법, 예. 어딜 가야 시원하더라, 뭘 먹으니까 좀 낫던데, 예. 아니면 나만의 어떤 그 더위를 피하는 꿀팁 이런 거 다 좋습니다. 노하우 말머리 피서법 달고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영의 양식 and or 육의 양식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우리 닉네임 초롱님께서 딸내미가 좋아하는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남겨봐요. 등교하기 전에 듣고 싶은데 딸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서 청하셔서 악뮤의 소문의 낙원 그리고 위러브의 바다로 가자 두 곡 듣는 동안 오늘 깜짝 이벤트 더위 타파와 관련된 피서법과 관련된 사연 받아볼게요.

의로부의 바다로 가자 했고요. 그리고 앞서 악뮤의 소문의 낙원까지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 깜짝 이벤트 육의 양식과 또 영의 양식까지 챙겨드리려고 오늘 더위와 관련된 나만의 피서법이랄지 뭐 더위를 이기는 더위를 피하는 노하우 예 사연으로 받고 있는데요. 문자 6515번으로 방금 주셨는데 야 여름철 더위 타파로 제격인 방법 왕겨 돗자리 그거를 그늘에 깝니다. 그리고 누워요.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보면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 아 그리고 수박은 그냥 곁들 뿐. 야 여기는 무주하고도 구천동입니다. 무주 구천동에서 6515번님 지금 약간 사연을 읽으면서 살짝 상상해봤거든요. 왕겨 돗자리 그늘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둥둥 두둥실 떠가는 구름 보면서 시원한 바 야 약간 지금 나 약간 소름 돋았어 지금 시원해서 상상했을 뿐인데 시원해. 와 여기에서 이제 그 포인트는 왕겨 돗자리가 아닐까. 아 돗자리 그 시원한 돗자리 있어. 요즘은 옷도 시원한 소재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메쉬 소재도 있지만 우리나라 그 재질 중에 좀 좋은 거 있지 않나요? 아, 그 시원한 거. 예, 아 6515번님께 돗자리 누워가지고 커피빵 드시라고 유기양식 챙겨 드릴게요. 예, 닉네임 우리 스리슬쩍님 피서법 너무 더울 땐 극장 영화관 가기 영화도 보고 맛있는 팝콘도 먹고 에어컨이 또 빵빵하지 않습니까 여름에 최고예요 육의 양식 원합니다 랑션. 아 이거는 사실 이미 뭐 검증된 그죠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방법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좋아하는 피서법이에요 극장 예 사실 극장에 가지 않더라도 요즘은 뭐 OTT 통해서 많은 영화들을 볼 수가 있지만 극장에 가서 볼 때 어떤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극장은 또 그 넓은 스크린, 넓은 화면으로 볼 때 어떤 그 설렘이 있고 저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극장 가는 거. 예. 그 본 영화 상영하기 전에 나오는 그 광고들. 광고도 극장에서 보면 좀 재밌는 것 같고 넓은 화면으로 봐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또 사운드가 스테레오로 막 돌비 서라운드로 탁 나오니까 예. 요즘에 무슨 영화가 재밌어요 근데 요즘에 극장을 최근에 안 가가지고 아 그 혜영 작가가 토이스토리 보고 왔대요 파이브 토이스토리는 그 1편부터 쭉 그 좋아하시는 분들은 챙겨서 보시 파이브 재밌어요 작가님 어때요 추천? 추천

되긴 해요. 막 땀을 쫙 빼고 나서 시원한 샤워할 때 그때 아 그게 열기가 식힐 때 그 샤워는 정말 아 천국입니다. 천국 시원하죠. 예. 그리고 머리 같은 것도 약간 다 말리지 말고 그냥 탁 나와가지고 선풍기 앞에 탁 앉아서 선풍기에 시원한 바람 쐴 때 아 천국. 예. 너무 좋죠. 7963번님께도 유괴양식 보내드립니다. 예. 9858번님, 저만의 피서법이요. 우리 두 남매와 함께 그냥 에어컨 잘 나오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조이포유 들으며 제가 할 일들을 하면 더위를 좀 타파하는 방법이 되더라고요. 아이들 중학교 때부터 여름에 도서관으로 더위 타파 많이 했는데 벌써 그 아이들이 대학생이 됐네요. 아이들 종강에서 요즘도 틈틈이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저는 가능하다면 영양식 채워주셔요 라고 남기셨는데 아 너무 좋죠. 9858번님께 2플러스 1년 이용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도서관은 돈도 안 들잖아요. 동네 도서관 가면. 그리고 원하는 책들도 읽을 수 있고. 저도 많이 가요. 저도 여름 휴가 때 가족과 함께 올해는 동해 쪽으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제 하루 정도는 나만의 시간 주어지거든요. 저는 도서관 가요. 예. 파주에 있는 중앙도서관 가면은 거기에 뭐 책들도 있고 또 무슨 멀티미디어관이라고 해서 거기서도 영화도 볼 수 있고 카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그 바깥 풍경 보면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아. 도서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평일에 가는 도서관은 너무 좋아요, 진짜. 예. 저는 강추, 예. 9858번님께도 보내드리고요. 아, 우리 까브리선님, 전 대출금 또 이자 생각하면 갑자기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뭔지 아시죠? 시원하다 못해 추워지거든요. 더울 때는 대출금을 떠올립니다. 아, 너무나 우프다라고. 남기셨, 아, 이거는, 아, 차라리 덥고 말지, 이럴 수 있는데, 또, 어떡해요. 에, 또 외면할 수 없는, 또, 엄연한 현실 아닙니까? 예. 등골이 오싹해지는, 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면서, 아, 이게 또 동기부여도 되면서, 그러네. 이렇게 또 여름을 보낼 수 있는 건가요? 아, 우리, 까브리서님께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아, 지금 다양한 나만의 피서법과 더위를 잇는 방법이 지금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에, 이벤트 여기까지 마감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또 곧간 채워지는 대로 바로 예, 창고 대방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송에 소개되지 않았더라도 우리 혜영 작가가 사연 꼼꼼히 살펴보고 추첨 통해서 우리 12분께 영예양식과 유계양식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 깜짝 이벤트는 또 다음번 또 기회를 저희가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현의 이 곡 듣죠? 여름.

장나라 다 내게로 오라. 앞서 조승우의 오 놀라운 구세주였고 김도현의 여름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비오는 날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훈디 버라이어티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난주에 면접 보고

뭐 7월부터 출근하란 얘기를 듣고, 와, 시간도 급여도 너무 완벽해서 살짝 불안한 마음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그 예감이 맞은 거 있죠? 어제 갑자기 직장에서 걸려온 전화. 저기 본사에서 지금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추가 모집했냐며 채용 취소를 알려왔답니다.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저는 다시 실업자가 됐어요.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해서 한 시간 동안 뭐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으니까 딸이 엄마 왜 그래? 하는 소리에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마음을 다잡았지만, 아, 설거지하는 내내 눈물이 주룩주룩. 오늘부터 다시 힘내서 일자리 찾아보려고요. 라고. 열받네. 아니, 일 처리가 뭐 너무나 미숙한 건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거는. 이러면 피해 보상 이런 거 받아야 되지 않아요? 아니, 야. 면접 보러 오세요. 라고 해서 갔고, 면접 잘 보셔서, 이제 뭐, 7월부터 출근하셔요. 라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다고요?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사, 뭐 사람 채용할 때는 여러 단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다 확인하고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은데 지금 본사에서 조율이 안 됐다고, 연락이 안 됐다고요. 이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진짜. 이거, 그냥 저는 열받는데, 이거 어떻게, 뭐 방법이 있나요? 우리 법 잘 아시는 분들,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참,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비 오는 날님께서 청하신 곡, 들려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아.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어노인팅 예배 캠프 음반 중에서 듣고 싶다고 하셔서 이 곡, 우리 비 오는 날님께 전합니다. 아, 마음 잘좀 추스르시고 새로운 더 좋은 일터가 생기길 바랍니다. 1부 마지막 곡이고요. 2부에서 뵐게요.

0: 호수는 하늘만 올려다보고 하늘은 호수만 내려다보는 어디에도 길은 없고 길이 모두 막혀버리고 물어볼 만한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그래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호수까지 가는 방법밖에 없는 외로운 호수, 정든 호수, 나의 고향 같은 것.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의 색된 호수 중 일부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아기가 걸으려면 2000번은 넘어져야만 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은 사람에 넘어지고 일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것 하나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롤러코스터엔 안전바가 있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는 안전바가 메어져 있습니다. 2000번 넘어진다 해도 주저하지 말고 롤러코스터를 즐기세요. 개그맨 김국진 씨의 말이었습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귀하신 나의 아버지여, 오늘도 평강의 아버지께서 하루의 삶 속에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향하여 언제나 바다 같은 마음으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죄를 짓지만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 언제나 두 팔 벌려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인하여 오늘도 부족하지만 담대히 나아갑니다. 나도 아버지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 주님을 신뢰하며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내가 이해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나의 평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유니신의 탕자의 노래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수요일에 한 시간 더 배경음악 되드리겠습니다. 우리 뚠스님도 아까 1부에 우리 비오는 날님의 사연 듣고 야 진짜 너무하네요. 여러 군데 회사에 지원했거나 원래 다니던 회사가 있었다면 어우. 근데 피해 보상은 실제 이런 그 위 사례와 같은 피해가 있어서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 같긴 한데요. 저도 막 속상하네요. 주인님이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을 겁니다. 힘내세요. 남기셨고. 아, 우리 명서님은 비 오는 날님 그렇게 일 처리하는 회사는 직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안 가게 된 게 더 잘 된 일일지도. 더 좋은 곳에 입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하트. 우리 수현님도 아 뉴스에서 이런 사건들 봤는데 힘내셔요. 여러분께서 응원의 사연, 격려의 사연, 괜찮다, 토닥임 예, 전해주셨는데 또 우리 곶간지기 우리 혜영 작가가 마침 지금 그 박박 긁어가지고 커피 쿠폰 두 잔 드릴 수 있을 것 같대요. 메가커피. 그래서 우리 비오는 날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진짜 다음 달까지 창고가 굉장히 좀 쓸쓸하게 비어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뭐 다 아낌없이 내어드립니다. 예. 훈이 수지님께서도 와주셨고 그동안 바빠서 출책을 못 남겼네요. 오랜만에 휴가입니다. 오늘 딸과 함께 경주 여행. 와 부럽다. 경주 여행 가시는군요. 지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우리 춤추는 구름님 방금 남긴 사연. 어제 CBS 후원 전화했었는데 직원분께서 기도 제목을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어찌나 울컥했는지.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CBS 직원분들이 있다니 너무 감사했고요. 천군 만마를 얻은 듯 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예. 그쵸. 저희 CBS 후원센터 분들이

수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같이 또 점심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 알게 된 또 전달받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기도 제목을 두고 다 같이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알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아, 우리 봄보로봄님, 똥차 가고 벤땡 온다고 더 좋은 직장 취업하시길 기도합니다. 아, 약간 격한, 그런 좀, 비유였지만 정말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또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6515번님께서 우리 시어머님의 빠른 쾌차를 바라며 낮은 자의 하나님 신청할게요 하셔서 소리에리 부르는 곡 준비하겠고요. 신지 주의 이름 높이며도 이어드립니다.

크룩스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호산나, 그리고 앞서 신지였죠. 주의 이름 높이며 소리의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 6515번님의 신청곡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제비꽃님, 아, 게시판에서 느껴지는 온기, 예, 위로가 넘치네. 역시 우리 따뜻한 샬씨 가족들 멋져요 라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예, 또 어떤 솔루션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희 피처링 옹기장이 넌 행복한 사람이로다 준비했고요. 신효선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까지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립니다.

1986년 미국 뉴욕 마라톤 대회 결승선에 믿기 힘든 기록으로 마지막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베트남전에서 두 다리를 잃은 상위 용사 밥 윌랜드였습니다. 그는 가죽 보호대를 감싼 두 주먹으로 땅을 짓누르며 4일 넘게 온몸으로 기어 마침내 완주했습니다. 눈물 가득한 환호 속에서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인생은 어느 곳에서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 끝마쳤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내 출발선이 뒤처져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죄와 상처 속에서 서툴게 시작된 삶일지라도 오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길 안으로 걸어 들어간다면 우리 인생의 종착지는 반드시 찬란한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속도를 내어 달리는 세상의 아스팔트는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주님이 내어주신 다정한 길은 마침내 우리를 완주하게 합니다. 영원한 길벗 되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 땅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이 복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의 바다의 하늘 소망 들었고요. 공인현 길벗 예수 앞서 함께했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서우성 목사님의 칼럼 8시간 48분의 완주라는 글이었습니다. 인생은 어느 곳에서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끝마쳤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엔딩. 그죠? 새드 엔딩으로 끝날 것인가? 해피 엔딩으로 끝날 것인가? 우리의 길벗 되시는 그 예수님 붙들고 우리 인생 이 믿음의 경주 잘 완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축하 사연들 도착했는데요. 먼저 우리 닉네임 단 한 사람님께서 종구가 50번째 생일 축하한다. 오늘도 건행합시다. 라고 남기셨는데 종국님 50번째 생일 축하드립니다. 후후. 닉네임 아침호두님께서 짧게 저 오늘 생일이에요 라고 남기셨는데 우리 진아님 아침호두님 축하드려요. 축하축하축. 우리 이삼선님께서 둘째 형부 김종건님 생일이에요. 해피해피데이 보내세요. 막내 처제올림 종건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원데이 월십의 원데이 축복송 그리고 러빔 가득할 거야 생일 축하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두산백호님도 샬롬 와주셨고 우리 장기영님 유니스님은 훈디 작가님 방송 마치고 잠깐 하늘 한번 보세요. 여름빛 하늘 구름 너무 예쁩니다. 약간 투명하고 맑고 푸른 그 느낌 너무 예쁜 오늘 아침입니다 라고 당기셨어요. 하늘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점 먹으러 가거든요. 저랑 혜영 작가 먹으러 가는 길에 한번 하늘 보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조찬미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전하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샬롬.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3: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단거리 육상의 신기록 제조기라고 불렸던 칼 루이스는 끝까지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0m 경주에서 힘껏 달리다가도 80m 지점에 오면 항상 씩 웃었다고 해요. 나머지 20m는 웃기 때문에 더 잘 달릴 수 있다면서요. 모든 것은 즐기는 데서 시작합니다. 웃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요셉 차소화의 나와 세상을 살리는 착한 웃음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가까웠다씀을 알아 거저 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다고 생각한 것들도 돌아보면 모두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부끄러운 심정까지도 주님께서 받아주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게 하소서. 우리 손길에서 나눔과 치유가 시작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할 첫 찬송 464장 믿음의 새 빛을 박동현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CBS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하시던 예수님은 발길 닿는 곳마다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혹여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저주하지도 않고 가야 할 길을 가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김해시립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선의 평생에 가는 길 지명현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지선의 찬양으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큰 영화로 신주 연세 콘서트 콰이어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보내드린 곡은 형제여 지체 말라 곽신영의 음성으로 들었고요. 유창환의 곡으로 주 안에 기쁨 있네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샘맘님, 성령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주소서. 늘 찬송하세님, 은혜로운 새벽입니다. 문자 보내주셨고요. 낙김님, 하루의 시작을 CBS 찬송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풀님께서는 오늘 잘 집중하게 하소서, 새해 일 주님 영광 드러내 주옵소서 빈 그릇 드립니다. 이곳과 인도하시는 곳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우게 하소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걸까요? 궁금해지네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라임오렌지님, 처음 오셨어요?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이포유 전역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박서연님, 새벽 5시에 알람 후 교회 새벽기도 가는 길에 듣고 예배 중에 못 듣고 다 끝나고 다시 듣다 보니 아쉬워서 저녁 재방송을 처음 시도해봤는데 너무 좋네요. 암 진단

받고 항암 중입니다. 항암 치료 끝까지 잘 마치고 추후 수술도 잘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시군요. 지금 수술 앞두고 몸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항암 치료를 지금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잘 마치시고 앞으로 수술도 잘 받으시고 완치되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라신님께서는 새벽 예배 가기 전에 늘 함께 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늘 감사드리는 분이죠. 오늘 생일이시라고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곡으로 신청하신 찬양 사랑이야기의 주님의 숲 보내드릴게요. 행복한 날 보내시고요. 이어서 우사님께서 신청하신 곡 함께합니다. 손경민 그리고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함께한 가장 귀한 삶 보내드릴게요.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찬송가 16장 베스퍼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4: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으로 김명희님께서 청하신 최인혁의 찬양 마귀들과 싸울지라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뵐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마뉴의 주제 조수진의 찬양 준비했고요. 거룩 거룩 거룩 아이자야 61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24일 수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전격적인 사건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울면서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낙심한 우리를 위해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회복은 단지 외형적인 회복만이 아니라 웃음과 찬양을 되찾는 내면의 회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정 안에 눈물과 기도가 있다면 그 눈물 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을 심으십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메마르고 무너져 있는 듯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돌이키시며 채우시는 성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뿌리는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선한 열매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눈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소서. 아멘.

0: 이 시간 왕팬이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배상진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청해 주셔서 서울신학대학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고요. 그에 앞서서 이상희의 음성으로 새벽부터 우리, 그리고 숭실남성합창단이 부른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0: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명희님, 폰이 오락가락해서 바꿨는데 얘는 새벽 4시에 명희님 목소리를 안 들려줘요. 전에 있던 폰은 잘해줬는데 지금 얘는 겨우 글 쓰고 있네요. 5753번님. 아, 레인보우를 다시 내려받게 하신 거죠? 설정 들어가셔서 자동 시작을 한번 찾아보셔서 설정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작동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새벽 4시에 만나주셔야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702번께서는 301번 버스가 CBS 단골 같습니다. 자주 들을 수 있어서 뿌듯하네요. 모두 평온한 시간 되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미소님께서도 이 버스를 타셨을까요? 샬롬 출근해서 일 시작합니다. 첫 차로 데려다 주신 버스 기사분께서 CBS 방송 틀어주셔서 감사히 찬양 들으며 왔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버스 기사님도 그리고 버스 안에 계신 모든 분들도 오늘 하루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루치아노님께서는 지금 어려운 중에 계시는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뭔가 대학교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 같은데요. 하지 않았던 일들로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걸 가해자는 알까요? 이렇게 표현하신 걸로 봐서 억울한 상황에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소서. 저를 세워주셔서 저는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루치아노님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길 그리고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신예숙님께서 김상진의 곡을 정해주셨나요? 너를 선택한다 들으시고요. 폴라리스님께서 사람은 반드시 더불어 함께할 때 행복한 것 같아요. 일상을 함께 살아감이 더욱 복되게 하소서. 박진희의 일상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독립적 존재가 되려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부모에 대한 반응을 기준으로 볼 때 나는 독립을 향한 여정에 어디쯤에 있는가? 중요한 것은 부모와의 싸움이 대부분 자신에게 남아있는 의존성을 가리기 위한 연막이라는 것이다. 부모와 싸우며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여전히 부모에게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는 셈이다. 부모가 틀렸다는 것도 옳다는 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프롬의 듣기의 기술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 평안을 빕니다. 우리가 빈 평안이 거기 임하지 않는다 해도 평안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아롱별님께서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 충만으로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하시면서 청하신 곡 충만 갈보리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장희의 곡으로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듣고요. 강무림의 찬양 주님 찾아오셨네 이어서 함께 하죠.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진실하신 주 성령 챔버 코럴의 찬양이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8: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유리정우님께서 크룩스의 찬양 청해 주셨어요. 주님의 사랑.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M 캠프 김은영입니다. 갓생이라는 말 요즘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말은 Z세대가 좋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갓, 영어로 갓이죠. 신이라는 뜻의 말과 우리 인생이라는 말이 합쳐진 소위 신조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정한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청춘들을 뜻합니다. 진짜 갓생은 무엇일까요? 보란듯 폼나게 열심히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인생, 그게 진짜 갓생이겠죠?

첫 곡으로 한웅재 소원. 보통 꿈이 있는 자유 소원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웅재 뭐 꿈이 있는 자유 멤버시니까 소원 요 조금 다른 느낌의 잔잔하게 흐르는 그리고 내 삶을 좀 돌아보며 이런 가사처럼 나의 삶의 어떤 방향 또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기도의 제목 조금 뭔가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느낌으로 소원을 들을 때마다 뭔가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조금 눈물도 날 것 같으면서 그런 느낌을 저는 참 많이 받는데 워낙 참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곡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찬양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리메이크 버전도 많이 있으니까요. CCN 캠프는 오늘의 음악에 영원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CCM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시간이죠. 그래서 추억의 찬양들도 많이 들으실 수 있지만 새롭게 만들어진 곡들, 새롭게 불려진 곡들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같이 요즘에 이 곡 들었는데 참 좋아요 하시는 그런 곡들 보내주시고요. 저 예전에 이 곡 정말 듣고 은혜 많이 받았었는데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보내주시면 폭넓게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6종 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김명선의 내 삶은 주의 것, 강인원, 부니엘, 매일 주님과, 오, 이 곡이 CCM이었어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전에 매일 그대와라는 가요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인데, 이 곡은 이렇게 매일 주님과로 다시 불리워졌습니다. 0691 0691으로 읽어드리면 딱 좋은 그런 번호를 가지고 계시죠. 신조어 중에 듣기 거북한 말들이 많은데 갓생이라는 단어는 눈살이 찌푸려지지는 않네요. 각자의 갓생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할 갓생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제가 오프닝으로 여러분들께 말을 거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데 이렇게 다정하게 응답을 해 주셔서 참 좋아요. 뭔가 좋은 대화를 참 좋은 친구와 함께 편안하게 나누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은 또 어떻게 들으셨나요? 9858님, 어머나,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은영님 이번에 다시 저녁에 방송하시는 시간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너무 반가워요. 저녁에 들어도 반갑고 또 은영님만의 매력이 느껴져서 좋네요. 앞으로도 종종 들어올게요. 우리 은영님 화이팅이요 하셔서 우리 은영님이라고 하시는 또 다정함에 제가 또 깜빡 넘어갑니다. 2582님께서 그동안 밤 10시 때 못 들었는데 이제 자주 들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예쁜 나나님, 어제부터 이 곡 기다리고 계시죠? 목이 길어지셔서 더 예뻐지실 것 같은데요. 비 준비하신

이 곡이 원곡 심형진 씨의 찬양으로는 8분 45초 러닝타임이 되어 있는데 오늘 끝까지 다 듣겠다는 제가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보통은 끝곡으로 많이 전해드리는데 오늘은 중간에 선곡을 했습니다. 심형진 비 준비하시니 먼저 들으실 거고요. 하늘 위에 하늘 커피향기님께서 오늘 훅 지나가셨다고 하셨어요. 홀리원 주의 친절한 팔에 찬송가를 리메이크한 찬양입니다. 자 그리고 정승한님 소리엘 전부 남겨주셔서 준비하고 있어요. 또 남성 중창단 봉헌 특송이 있는데 충만 준비하신다고 세 번째 도전이라고 하셨는데 이 곡까지 쭉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지선의 충만 들으시면서 열심히 따라 부르시며 연습 잘 하셨나요? 소리엘의 전부도 전해드렸고요. 중간에 살짝 그 예전에 그 에드가 만들어줬던 CCN 캠프 로고송이 있길래 살짝 옛날 거 재활용 버전으로 전해드렸는데 이 로고송이었군요. 깜짝 놀라신 분도 계셔서 아주 재미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미있어요. 저는 이렇게 예전에 만들었었던 곡들 다시 재활용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정말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2144님께서 함께해 주고 계세요. 거제에서 문자 주셨어요.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모든 가게들이 힘들어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며 주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뉴님은 더 먼 곳에서 손 흔들어 주셨어요. 여기는 미국 뉴저지입니다. 아침 9시 30분에 방송 듣습니다. 매일매일 일하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습니다 하셨어요. 하루님께서는 아직 퇴근 못하고 가게에서 방송 듣고 계시다고 예약 손님들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 혹시 식당 운영하시나요? 늦은 시간까지 현업에서 일자리에서 그곳에서 또 자리를 잘 지키시는 여러분 오늘도 손 흔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꼭 안아드리고 응원해드리고 싶어서 이 곡을 준비했어요. 미국 뉴저지의 오뉴님 오셨는데 CCM 사역하시는 오뉴 씨가 부르는 안아주심이라는 곡입니다.

온유의 안아주심 전해드렸어요. 재발견이어서 괜찮다고 해주셔서 가끔 이렇게 로고송도 중간에 새롭게 전해드리고 또 새로운 코너들이 많아졌잖아요. 월요일에는 빵빵한 여러분들의 재미있는 참여를 기다리면서 퀴즈도 저 방송하면서 퀴즈 진행한 거 한 20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CCM 뭐 새 앨범도 그리고 잉글리시도 준비를 했어요. 저 진짜 영어 하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수줍어지는 사람인데 아주 재미나게 또 1000번째 정성원 목사님 모시고 곡 해석도 해가면서 많이 웃어가면서 코너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주일에는 워십 앤 프레이즈라는 이름으로 또 라이브 워십들 많이 전해드리며 찬양 예배 함께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니까요. 그렇게 CCM 캠프의 변화된 모습도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 끝곡으로 폴 윌버 마루카바 흐르고 있습니다. 저 2부에서 뵐게요.

0: K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0: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서 놓아주십시오. 그 상처를 더 이상 붙들지 마시고요. 상처를 준 사람을 어떻게 놓아줄 수 있을까요? 용서하는 것. 그것만이 그들을 놓아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들이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용서는 그들보다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믹 워렌의 행복으로 가는 길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입니다.
1: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살에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10여 년간 보디발 집에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강간범이란 누명을 쓰고 옥에서 3년을 지내게 됩니다. 요셉은 이런 수치와 고난을 당하면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포자기 하지 않습니다. 13년의 연단. 요셉은 시험 가운데 승리했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참 지도자에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죠. 요셉은 바로 앞에 섭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말합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열연을 했는데요. 흥남부두에서 아버지와 헤어지죠. 자기 여동생을 거기서 배에서 놓쳐요. 아버지가 여동생을 찾으러 갑니다. 그때 헤어지게 되는데 헤어지면서 아버지가 그 말을 해요. 이제부터 내가 가장이야. 내가 우리 집안을 책임져야 돼. 그렇고 부탁합니다. 그 아버지는 거기서 돌아오지 못해요. 자기 엄마와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습니다. 공부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이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 동생 공부 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독일의 광부로 갑니다. 더 잘 살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여동생을 시집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는 베트남 파병된 근로자로 가서 또 돈 때문에 일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요. 자기 아내하고 같이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요. 자기 아버지 사진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말해요. 아버지 참 잘했지요. 아버지가 부탁했던 거 자기는 잘 감당한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예, 저 참 힘들었거든요 하면서 웁니다. 아버지 저 잘했지요. 아버지 그런데 예, 저 참 힘들었거든요 하면서 웁니다. 정말 그 모진 세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말해요.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환경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싶어요.

아, 하나님의 영이 자네와 함께 있구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국제시장 영화는 그 얼마나 모질고 힘든 세월을 살아요. 자기 혼자 그 모진 세월을 다 버텨내야 됐어요. 힘들었지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어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환경이 좋아졌고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입게 했고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힘들게 버겁게 혼자 이 땅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의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예수 축복합니다.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였습니다. CBS 쇠문을 여는 것은 힘이 아니라 작은 열쇠입니다. 영화 슈퍼맨이었던 사나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목소리)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CCN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000번째 한재호 푸른 초장 함께 하셨어요. 1000번째는 저희 정성원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뭔가 친숙하고 또 꽃들도라는 찬양으로 제이워십의 한재호 씨 음성 또 들을 수 있어서 또 친숙하고 이 곡은 날마다 주의 은혜로 님께서 신청을 하셔서 2부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2부에서도 사연 신청곡으로 꽉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이경은님 매일 CCN캠프로 하루를 닫는 요즘이 너무 감사한 날이 되고 있어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에게도 졸더라도 꼭 예배 자리로 나와 선생님과 서로 얼굴 도장 찍자 권하는 것처럼 저도 찬양 들으며 잠들지라도 매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하셨어요. 자, 11시 2부가 되면 많은 분들이 내일 새벽 예배 준비해요 하시면서 손 흔들고 먼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조금 더 도란도란 그런 사랑방의 느낌이 더 강해지거든요. 자, 2부에서도 오늘 신청하신 곡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요. 귀 기울여 주세요.

손지수 세상을 사는 지혜 신윤원 주님 뜻 어디에 있나요? 2144님 신청하신 곡 전해드렸습니다. 0491님께서 이제는 성경 공부하느라 일부 시간은 못 들어와요. 주일에 박주홍 목사님 찬양을 들려주셔서 듣다가 문득 예전 콘서트 하셨던 생각이 났습니다. 명가 얘기도 해주셨고 또 주일에 교구버스 안에서 문자 보내면 사연도 읽어주시고 가끔씩 생각나네요. 조이포유 초창기 때가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때가 장사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박명규 아나운서님 또 김태은 작가님도 오셨었는데 DJ분들 작가분들도 거의 다녀가셨고 아 나이가 벌써 10살이 더 든 거네요. 그리운 분들이 많이 생각나는 밤이라고 하셨어요. 조이포유 초창기의 그 모습을 기억해 주시는 명가님 계셔서 저도 참 오늘 더 행복하고 약간 또 아쉽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박주옥 목사님 음성으로 예수 이름 높이세 전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그때 태은 작가님 지금 CCN 캠프 함께하고 계시니까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와 또 CCN 캠프까지 아주 요즘 열일하고 계세요. 갓생 살고 계시는 거죠. 많이 응원해 주세요. 주리가 부르는 베드로의 고백도 준비하고 있어요. 은혜를 가꾸는 이 님께서 2박 3일 수련회 마치고 늦은 시간에 찬양 들으며 수련회 때

깨달은 것 되새겨 봅니다 하시며 김영기 목사님, 강은영 사모님, 이주연 권사님 세 분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 또 사랑한다는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행복 신청하신 곡도 준비해 봤습니다.

행복의 열쇠 발자국이었고요. 이윤화가 부른 행복. 오늘은 이 버전이 또 깊은 밤에 귀에 쏙 마음에 푹 젖어들게 하는 곡이네요. 주리의 베드로의 고백도 들어보셨고 박주옥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전에 주일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셨잖아요. 목사님 또 DJ이기도 하셨고 때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서 추억에 젖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찬찬맘님께서 일부에 같은 동네 주민분 만나서 너무 기뻐서 얼른 지금 출근하신 다음에 운전 중이어서 아까는 못 보내셨다가 주차장에서 좀 더 들으면서 지난번에 그 맞아요 기억해요. 여자 축구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첫 월드컵 경기 때 사연에서 얘기했었는데 오늘도 미국에서는 이제 밤에 교회 교육관에서 성도님들 모여서 이제 월드컵 응원하신다고. 저희는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브런치 월드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도 함께 교회 교육관에서 다 같이 응원할 예정입니다 하시며 지난번 여자 조기축구 하는 것 소개를 해 주셔서 축구대회 나갈 때마다 필드에 섰을 때 그 긴장감은 국가대표 선수들과는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 심정을 알기에 더 응원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짝짝짝짝짝 해주셔서 자 우리 선수들 잘 달리라고 이 곡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관호의 음성으로 골든 슈즈 준비했어요. 런, 런, 런.

김관호 골든슈즈에 이어서 이 곡도 너무 근사한 응원가가 된 것 같아요. 치유 앨범에서 할 수 있다 하시니는 7361님께서 탄산음료와 마늘빵 얻어먹은 성남 택시기사입니다. 저희가 드린 선물 이렇게 얻어먹었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첫 방송부터 쫓아왔다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려요. 자, 끝곡으로는 힐송 뮤직의 스틸 주품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죠. 자, 오늘 하루 이제 마침표 찍음 준비되셨나요? 내일은 또 어떤 물음표가 우리를 기다릴까요?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작가 김태은 함께했고요.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흘러간 시간, 사실과는 달리 그저 우리를 다시 서로를 좋은 사람이란 막연함과 평온 속에 가두고, 아름다운 시절이다, 푸르른 날들이다 뭉뚱그리고, 오 바보 같은 시절이다, 외길 하나 돌아가기 멀어진 숲속이다. 싱어송라이터 이규호의 노래 뭉뚱그리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주 예쁘고 귀한 그릇이 생기면 어른들은 꼭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잘 쓰고 이 다음에 물려줄게. 정말로 나에게 물려주기 위해선지 애지중지 아껴 쓰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돌아가시고 난 뒤엔 보물 같던 그 그릇보다 평소 매일같이 쓰시던 누구 앞에 내놓기 부끄러워하시던 그 초라한 그릇 하나가 훨씬 더 보물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진짜 보물은 사람을 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의 향기, 그 사람의 말투, 또 그 사람의 행동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반짝반짝 빛난다면 그게 바로 보물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그 물건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그게 그렇게 소중합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도요. 비싼 물건이라고 또 아낀다고 쓰지 않던 건 결국 그렇게 아끼다가 제대로 쓰지 못하고 헌 것이 되어버리고 잘 쓰고 손에 익은 건 시간이 지나면 더 나에게 소중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낡아서 못 쓰게 되더라도 어느 한 구석에 잘 간직돼 있는 그런 물건이 돼 있더라고요. 홍지승의 봄을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이병희님, 그럼요. 그게 보물입니다. 공감해 주셨어요. 전은주의 목소리로 이어서 듣죠. 내 마음속 전부를.

크리스 라이스,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에 가는 길, 전은주 내 마음속 전부를 두고 들으셨어요. 오늘 시원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네요. 바람이 많이 시원합니다. 준이빈님, 당양로에서 쉬다 갈게요. 네. 하나의 나눔님도 시원한 날씨가 가을 같아요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자꾸 창밖을 쳐다보게 되는데 저도 방송 마치고 공원으로 좀 나가봐야겠다. 저희 방송국 바로 앞에 공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이렇게 덥다, 바람 불다, 비 오다 이러다 보니까 감기 환자들도 종종 보입니다. 하이디 8529님. 어제 오후부터 목이 아프더니 결국 목감기 당첨이요. 밤새 잠 하나도 못 자고 병원에 다녀왔는데 식구들이 전부 감기 환자입니다. 아파도 다행인 게 지금 쉬는 중이거든요. 얼마나 다행인지. 아유, 빨리 예, 이 쉴 때 푹 쉬시고 빨리 나으시고 이제 면역력이 길러져서 더 이상 감기는 안 오는 걸로. 깜상님, 차분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을 주는 당양로 참 고맙고요. 봄 햇살처럼 따스하고 무더운 여름 나무 그늘처럼 시원함을 주는 우리 정원님 멘트.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가브리엘님이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나의 보물, 내가 생각하는 보물의 기준. 경제적인 가치는 없어도 천국 가신 어머니 또 작은 언니가 주고 간 물건들이 저에게는 그렇네요. 오랫동안 버리지 못하고 또 보고 싶게 만드는 그런 물건들. 예, 하늘 소망 신청하신 곡 같이 들을까요? 소망의 바다입니다.

0: 오늘 딸과 함께 경주 여행 가는데 하늘이 너무 예쁩니다. 후니수진님, 여행 잘 다녀오시라고 좋은 추억 쌓고 많이 웃고 즐거운 여행들하고 또 이렇게 하늘이 이쁜가 봅니다. 신청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주의 손이라는 곡을 잔치 공동체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올리브님 오셨고요. 파크릭스님은 오늘은 바람이 살랑거리는 시원한 하루고요. 이렇게 시원한 공기를 주심에 감사. 걸어서 운동할 수 있음에 감사. 또 근처에 사시는 교회 권사님 두 분이 같이 식사하자고 말씀하셔서 벌써부터 설레는 거 있죠. 이따 만나면 CBS 방송 듣고 계신지 물어보고 소개하려고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꼭 물어봐 주시고 저희 당양노뿐만 아니라 CBS에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 알려주시고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조이님, 정원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왔어요. 잘 오셨고요. 습관이란 게 참 무섭죠. 자꾸 제가 이전에 방송하던 시간대를 찾게 되신다고. 이제 곧 이 시간에 적응이 되실 겁니다. 저도 아직은 익숙함과 낯섦 그 중간 어딘가에 서 있거든요. 삼남매 아빠님의 신청곡 이어서 들을까요? 위러브 흘러 흘러.
1: 1, 2, 3.

김수지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쌀이쌀이 햇살이 님이 신청하신 곡 새돌 아기랑 뱃속에 있는 또살이랑 듣고 있어요. 신이연 사랑해 이연이 사랑해 하시면서 이 시간 나의 마음속에 아마 이연이가 듣고 싶다고 한 것 같아요. 오늘 김수지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우리 아가 예 뱃속에 있는 아가도 잘 자라서 세상에 예,

페퍼민트님께서 와, 이 찬양 진짜 좋네요. 신청해 주신 분 감사하셨는데 예, 내주 같은 분 없네. 유은성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최여사님께서 오늘 말씀 달력에 오병이어로 5천명

을 먹이시고도 열두 광주리를 남기신 주님의 기적, 부족할수록 감사라는 주님의 감사 교육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단기 선교 준비하는 선교팀들 넉넉한 재정 들고 나가지 못하지만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역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선을 주께 두면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1부 끝곡 예수전도단 앨범에서 시선 들려드리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에서 다시 봬요.

0: CBS
1: 장희관의 지금 자연은
2: 중국 난징의 도시공원에서 들려오는 대륙검은 짓박이의 소리입니다. 이 새는 중국 동부와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남부 일부에 분포하며 도시 환경에 매우 잘 적응한 새입니다. 최근 대륙검은 짓박이가 전기 오토바이의 도난 방지 알람 소리를 흉내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한 개체가 만든 모방음을 주변 새들이 다시 배우는 2차 모방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만든 소음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 사회의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도시의 새들이 인간과 함께 살아가면서 새로운 방식의 노래를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요?
3: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개편 이후 당양로와 함께할 수 있다니 너무 감사하고요. 여전히 편안하고 친근한 당양로 좋아요 하신 달콤 방앗간님과 함께 베드로의 고백 아가퍼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어요. 수연님 저의 배경음악이 돼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어디 계시든 당양로 이 시간 찾으시면 켜시면 편안하게 흐르는 배경음악이 돼드리겠습니다. 신영규님께서 김하은이 부르는 십자가의 길 위에 신청하셨네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마커스 워십 앨범에서 들었고요. 행복한 요한나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화창한 일산에서 출첵합니다 하신 철부지 오리님 오늘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리빙 호프 신청하셨어요. 필 위캄의 리빙 호프 준비해 놓겠고요. 기쁨 사랑 마음님 방학을 맞은 아들이 집에서 며칠 있다가 데려다주고 가는 길에 듣고 있는데요. 아니 군대에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짠한 걸까요? 앞으로 한 시간 더 운전을 해야 되는데요. 찬양 들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겠습니다. 왠지 그 짠한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자녀의 뒷모습을 보면 짠하고 안타깝고 더 같이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이잖아요. 김숙희님께서 요양보호사님이 엄마 돌봄하실 동안에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나와서 조용히 쉬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요괴뱃의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또 숙희님이 쉬실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네요. 이 요괴뱃의 노래도 함께 듣죠. 먼저 리빙 호프 그리고 조찬미가 부르는 요괴뱃의 노래입니다.

신의악단 영화 붕괴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잠시 영화 속 한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라디오 들으면서 오늘 하루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응원해 봅니다. 가와이짱 님이 아까 리빙 호프 들으면서 글을 올리셨고요. 주찬미가 부른 요괴뱃의 노래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당향로가요. 이른 출첵, 늦은 출첵 다 좋아하고요. 생존신고 이런 것도 진짜 좋아합니다. 바쁜 중에도 잠깐이라도 인사 나누기 위해서 들어오신 그 마음이 귀하기 때문인데요. 감셋 3cm님도 그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고 생존신고하신 9858번님도 반갑습니다. 계신 곳이 좀 꾸물꾸물한가 봐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날씨가 쨍해서 살랑살랑님. 그래도 정원님 목소리 듣고 기분 좋은 생각하는 그런 또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귀합니다 하셨어요. 기분 좋은 곡 남은 시간도 들려드릴게요.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이 있어요. 두 손 모은 태연님께서 쌍둥이 조카 하온이 하율이 생일이라고 알려주셨네요. 귀한 생명 주님께서 귀하게 자라게 하시고 지혜로 자라게 하시고 건강 주시길 바라고요. 하이디 8529님께서 오늘 여동생 생일입니다. 밖에서 일하는 직업이라 지금 제일 힘든 때인데요.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삶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건강 주시고 매일매일 기쁨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생일 축하곡으로 이 곡 준비했거든요. 제이 래빗이 부르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물들어 가네는 안혜진의 목소리로 들었는데요. 커피향기님께서 신청하셨고요. 웨이메이커 그레이스님이 신청하셨는데 이 짧은 글에도 표정과 말투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웨이메이커 지난번에 나왔었죠. 이거 맞죠? 지난번에 나왔었지만 또 들려주시면 안 돼요? 라는 게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왜 안 돼요? 좋은 곡은 또 들어야죠. 웨이메이커를 범키, 지한이가 함께 부른 곡으로 들었고요. 큰별이 아빠님이 오늘 좋은 노래 너무 많이 나옵니다. 웨이메이커 너무 은혜스러워요 하셔서 또 많이들 공감하시고 좋아하셔서 저도 기쁩니다. 뚜뚜사랑님, 아들이 휴가 나오니까 챙겨주느라 바쁩니다. 아들과 같이 듣고 있고요. 새로 구입한 스피커로 들으니까 정말 더 좋은 거 있죠. 아드님과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푸른동사님, 목소리를 통해 전해지는 모든 것들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이고요. 패스하자님, 밖에 나가보니까

볕은 따가운데 바람끝이 있어서 그늘이 시원합니다. 지금 올려주신 것들 보면 시원한 곳도 있고 좀 날이 흐린 곳도 있고 멀리 사시는 분들은 비가 내린다고도 하고 뭐 다양한 그런 날씨 속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은 한 곳이라 더 좋습니다. 임선영님, 지금 배, 무, 쪽파 늘어놓고 이것들 다듬을 준비, 요이땅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재료들이 딱 펼쳐져 있을 때는 김장된데 왜 그랬냐? 김치 냉장고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김치가 모두 식초처럼 쉬어버려서요. 새 김치 몇 포기 담으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김치 담그면서 당양로 남은 시간 잘 듣겠습니다. 더 맛있게 만들어질 겁니다. 추억님도 오랜만에 이름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7704번님, 예, 이렇게 방송에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오리진님이 방금 시장에서 한국 배가 보여서 얼른 샀어요. 얼른 집에 가서 먹고 싶습니다. 예, 배는 우리나라 배가 제일 맛있죠. 그죠?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진짜 그 달콤함. 한입탁 베어 먹는 순간의 그 시원함과 달콤함은 그 어떤 과일도 따라올 수가 없는데 시원하게 해서 얼른 드십시오. 화이트 님께서 늘 우리가 소중하게 꺼내 써야 하는 거 예수라는 보물인데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엉뚱한 보물만 찾아 헤매는 접니다. 이게 왜 화이트님만의 일이겠어요? 우리 모두의 일이죠.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보물처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향해서 네가 내 보물이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보물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를 나 자신이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작다 여기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아니다 하고 부정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너는 나의 귀한 자녀다. 너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오늘 더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감사 속에 보냈으면 좋겠어요. 라니님 오셨는데요. 제이어스 앨범에 있는 시편 139편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이 곡을 들려드릴게요. 네. 함께한 두 시간 행복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요. 나의 나됨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으로 보내시길 원합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에서 다시 봬요. 고맙습니다.

0: 사랑해 CBS.
1: 작가든 음악가든 비즈니스맨이든 모든 상황에서 사색을 해야 합니다. 누가 더 사색하느냐에 따라 당장 그 순간은 아닐지라도 10년 후에는 반드시 보통 사람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느 분야에서건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뭔가 궁리한다는 것, 창조의 비밀입니다. 부활의 리더 김태원의 우연의 기적으로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랍니다. 이 찬송은 곳곳에 상한 영혼이 탄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 소망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신자들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50여 편의 찬송시를 쓴 기독교 여류문인이자 문서 전도자로 활약한 석진영 여사가 26살이었던 1952년 6.25 전쟁 중에 작시한 찬송입니다. 전쟁으로 절망과 혼돈에 빠져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용기와 사명감을 일깨우는 간절한 호소가 담겨있지요. 극도로 혼란스럽고 범죄가 넘치는 위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의 임무가 무엇인지 우리는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죄 문제 해결을 통해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며 좌절과 실패 늪에 빠진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도처에서 상한 영혼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있으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라는 주님의 탄식과 물으심이 성도들의 귓전을 울리고 있는데요. 그 물으심에 대한 답으로 복음 전파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랍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홍보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Really? Come on.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한강 노벨상 말고 환경 노벨상이 있습니다. 골드만상이라는 이름인데요. 2026년 수상자는 한국인이었습니다. 김보림 활동가인데요. 수상 이유는 청소년 기후행동과 함께 국가의 미온적인 기후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재 판결을 끌어냈다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1: 오래된 빌라에서 살던 저는 새벽에도 너무 열기가 빠져나가지 않아서 엄마가 잘 자고 있는지를 계속 걱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엄마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실내에서 잠을 자다가도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0: 엄마를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생각이 헌법소원 제기로 이어졌는데요.
1: 기후위기로 빈곤한 이들이 더 위험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는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기후위기 대응이 누구도 쉽게 포기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0: 엄마와 그리고 다른 많은 이들과 함께 안전해지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꿈, 국회가 잘 이어주기를 바랍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거저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76년 전 오늘 우리 국토는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의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음을 보게 하신 주님, 우리가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게 하소서. 이름 없이 쓰러진 이들을 찾아 다시 이름을 부르며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6월 25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첫 곡으로 어둠 밤 마음에 잠겨 국립합창단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순교자의 흘린 피가 318장 찬송을 아이노스 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갈라디아서 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 안에도 그 사랑과 그 믿음이 함께 자라나길 빕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권숙희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십자가 지고 이명성의 음성으로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워킹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김성수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홍재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이어서 여수시립 합창단의 곧 웃소서 임마누엘 보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공주마마님. 스트레스 받지 않고 육체의 아픔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요배의 고백을 청해 주셨어요. 맞아요.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면 정말 몸과 마음을 다 피폐하게 만들죠. 공주마마님, 힘들지 않으시기를 함께 기도할게요. 요배 고백 이원진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8389번께서 청하신 곡도 보내드립니다. 밤새 야간 근무하시면서 듣고 계시다고요. 초등학생 아들을 둔 워킹맘이자 열일하는 사람입니다. 다운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살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우울증과 번아웃, 불안, 강박장애로 병원에서 상담받고 진료받았습니다.

님 다시 오실 때까지 청해 주셨는데요. 우리 8389번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힘을 내셔서 기쁨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스의 찬양 이어서 함께 하죠.